것이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온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치료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일마다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치료하시는 예수님, 오늘은 네 번째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심으로 주님이 세상에 참 빛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맹인은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은 맹인을 가리켜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본 말씀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었는데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맹인에게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때 당시에는 눈병이 났을 경우 눈에 침을 발라서 치료했는데 예수님도 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맹인의 눈이 치료되어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맹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치료해 주셔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볼 수 있게 된 이 사람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육체적인 눈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의 치료를 위해서 이 사람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의 치료를 가르쳐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치료하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맹인을 가장 먼저 발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셨고 육체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보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다. 아마도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을 치료한 사람이 구약의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을 치료해 준 요단강의 물처럼 실로암 못에서 그 물로 치료를 받았으니까요. 이제 예수님은 육체적인 눈이 떠져 보게 된 사람을 다시 만나주십니다. 본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심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36절에 우리나라 말에 의하면 기록이 주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선생님 Sir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38절에 우리나라 성경에 역시 주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영어 성경에 의하면 주님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맹인은 육체적인 눈은 치료받았지만 영적으로 계속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이 사람을 찾아오셨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드디어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육체적인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영적인 눈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절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이나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다면 아직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예수님을 만나 예배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실로암이라는 찬양,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가 마치 육체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데 실로암에 가서 예수님이 스스라에서 우리의 눈이 떠진 것처럼 그러나 육체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진 그러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매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인데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배웠던 말씀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셨고 또 오늘은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사건에서 공통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두 사람을 안식일에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맹인을 치료해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맹인을 치료한 것이 안식일의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맹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의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 안식일을 금지했던 것은 반죽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침으로 진흙을 이긴 것을 반죽하는 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심판을 했습니다. 맹인되었던 사람과 얼마나 다릅니까? 맹인은 육체적인 눈,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믿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눈을 떴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40절에 보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반문했던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에 보니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영적인 맹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무지한 사람들로 죄인이었습니다. 맹인한 사람이 지팡이로 길을 더듬으면서 박물관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박물관을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이렇게 묻자 또 다른 한 사람이 말해줬습니다. 그곳을 가려면 다음 모퉁이에서 왼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아닙니다. 그곳에 가려면 쭉 가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골목에서 돌아야 합니다. 맹인한 사람을 놓고 두 사람이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게 됩니다. 그때 거기를 지나가던 경찰이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미안하지만 모두 비켜주세요. 지금 박물관에 들어가는 입구를 막고 있어요. 경찰만 빼고 세 사람 모두 맹인이었습니다. 이 맹인 세 명의 대화에서 혹시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볼 수 없으면서도 본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영적인 맹인이 되어 사람들에게 잘못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 비치신 하나님으로 믿고 영적인 눈이 떠졌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시력을 조금씩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COVID-19 기간에 성경을 읽는 영적인 변화가 있으셨나요? 우리는 벌써 몇 개월째 우리 COVID-19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COVID-19 가정예배 드릴 때 처음부터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변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러한 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떠셨나요?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영적인 시야가 점점 띄어지고 있나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으로

0: 않습니까?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비전을 또 다른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적인 시력입니다. Spiritual vision.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시력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됩니다.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영적인 시력을 주시고 영적인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때 비로소 변화의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비추시고 영적으로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또 이번 한 주간 또 새로운 한 달, 7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 영적인 눈을 뜨고 말씀을 통해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변화의 삶이 시작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미국 루이빌 제1한인침례교회 김민수 목사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한 가지 이유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즉 아버지께서 제물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노인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하신 주님께 경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했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에서는 사람이 중생하는 것, 거듭나기 위해서는 깊은 영적 수련과 수행의 결과로 주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순식간에 거듭남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듭남의 비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거듭남과 중생의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8절 이하에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새로운 세상이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소유한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이라도 믿고 받아들인다면 당신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것이고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저희 웹사이트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고 그곳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

0: 수많은 혼탁한 방송 가운데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고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의 뜻을 따라 성경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는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말씀에는 부산 말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두식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45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결혼 축가를 통해 배우는 일곱 가지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Seven prayers that you can learn from the Messianic wedding song. 시편 45편은 솔로몬 왕의 결혼 행진곡으로 알려진 시입니다. 소산님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소산님은 백합이라는 뜻이고 백합은 결혼을 상징하는 꽃이죠. 소산님에 맞춘 노래가 시편에 3편 등장합니다. 45편, 69편, 80편. 소산님은 백합 모양의 악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 시편 45편은 메시아의 결혼 축시로 불려지는데 시편의 아가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뜨거운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결혼 축가를 통해 최고의 신랑이신 메시아의 모습을 찬양하고 신부인 교회의 행복을 다루는 시가 바로 시편 45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본문을 관통하는 몇 가지 핵심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언약 관계를 명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Be sure to remember that you are in the covenant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고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결혼 관계입니다. 2절부터 9절은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심을 설명합니다. 10절에서 15절은 신부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과 결혼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신부죠.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렇죠? 어떤 신랑이 최고의 신랑입니까? 최고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최고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교회된 우리는 최고의 신부입니다. 부부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듯이 교회는 주님과 결혼한 관계라고 성경은 그 법적인 효력을 설명하십니다. 주님과 결혼했으니 우상 숭배와는 헤어지고 세상 쾌락과는 이별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중매쟁이로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사는 영적인 중매쟁이입니다. 제가 아는 웨딩회사 사장님 계십니다. 69세 권사님이시죠. 서울 강남에서 웨딩 중매 사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회원 가입에 엄격한 자격이 있습니다. 선남 선녀만 자격이 됩니다. 강남 살아야 하고 유학 다녀와야 하고 잘생겨야 하고 키도 커야 합니다. 능력이 있거나 본인이 능력이 없으면 부모라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부산 신세계 백화점 옆에 지점까지 만들어 놓고 열심히 일하십니다. 사명감과 자신감과 확신 가지고 사시죠. 우리는 전혀 다른 중매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돈 없고 힘 없고 별 볼일 없어도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중매하여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중매하는 자들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죠.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45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마음과 혀에 좋은 말이 넘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질서가 교정되기 전에 언어가 아름답게 순화될 수가 없습니다. 번데기 먹고 두드레기 났는데 가려움증 연고 바르고 끝내면 어리석습니다. 식중독이라는 근본적인 처방을 해서 상한 위장을 치료해줘야 가려움증도 자동으로 낫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겉으로 드러나는 언어도 바뀝니다. 고상한 신랑, 우아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입술의 은혜를 머금으면 영원한 복이 나를 따라다닙니다. 말이 사납고 입이 험하면 평생 복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전파하는 복음 전파의 말을 하도록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입술의 은혜를 머금는 삶입니다. 네 번째로 시편 45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Make me live for the truth, humility, and righteousness. 4절에 보니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온유와 공의입니다. Truth, humility, and righteousness. 그 모습을 우리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세상이 예수님의 모습과 정반대로 타락하기 때문이죠. 거짓이 난무하여 진리를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참과 거짓이 반대로 적용되는 사악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상들이 진리로 추앙받는 시대입니다. 진리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의로움을 위해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성품이신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름의 잣대를 조심하십시오. 나름의 진리, 나름의 온유, 나름의 공의를 위해 적당히 대충 살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학생들에게 How's your study going? 하고 물으면 꼭 I'm trying 하고 대답합니다. 나름의 시도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항상 not just trying but aiming 이라고 도전하고 격려합니다. 나름의 시도, 나름의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aiming it,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수고를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시편 45편을 관통하는 다섯 번째 핵심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Make me love justice and hate wickedness. 7절에 보니 우리가 배워야 할 신랑 되신 주님의 특징이 또 등장합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죠. Loving justice and hating wickedness. 세상은 반대로 갑니다. 불의를 기뻐하고 정의를 파괴하며 악을 흠모하고 즐깁니다. 우리가 볼 때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도 당연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더욱 좋아라 하는 마귀의 정신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정의를 사랑해야 합니다. 악은 미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된 신부가 배우고 따라야 할 모습이죠. 그러면 어떤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까? 첫째로 즐거움으로 기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God anoints you with the oil of joy. 축구나 야구나 등산 낚시나 음악 영화나 세상의 부귀 영화로 누리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언약 관계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알게 하십니다. 거룩한 즐거움,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즐거움을 알게 하시죠. 두 번째로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God sets you above your companions. 친구들보다 탁월해지는 비법은 잠만 자고 공부하거나 육법 전서를 달달 외워서 사법고시에 합격하거나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시편 45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세상 즐거움을 잊고 주님만 경배하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Make me forget the worldly pleasure and worship God alone. 10절과 11절을 보면 시집온 왕의 신부가 취해야 할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부가 된 왕비는 왕을 존경하고 순종하며 왕비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으니 세상 즐거움을 잊고 세상에 빠져 살던 삶의 안녕을 구하고 마치 신부가 친정을 잊고 신랑과 함께 살듯이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경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은 잊고 주님만 경배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0: 지금까지 크리스천 초중고등학교를 세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사역자며 베스트셀러 전도는 어명이다의 저자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말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좋은 곳에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익 내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냈던 백화점 왕인 워너메이커는 뛰어난 경영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투자했던 것은 언제나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여 엄청난 이윤을 남겼는데 어느 날 신문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분명한 어조로 말을 했습니다. 내가 12살 때에 최고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나는 2달러 60센트를 주고 성경 한 권을 샀는데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성경에서 나는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고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진정하게 부유하게 해주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 BBN의 방송의 목적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 방송은 하루 종일 세계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송 선교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구를 통해 목적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BBN의 모든 사역은 우리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설교와 기도,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 프로그램과 또 엄선된 찬양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복음을 나누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거룩한 목적을 계속 잘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39번째 시간. 평양에서의 동노회 조직은 당시 평양이 차지했던 비중에 비하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평양은 장로교와 감리교를 대변하는 천여 명 이상이 모이는 걸출한 교회들이 즐비하게 포진해 있었고, 한국교회의 신기원을 이룩한 평양 대부흥운동의 발원지였다. 또한 탁월한 교수진과 학생들을 갖춘 평양신학교, 즉 장로의 신학교가 그곳에 있었다.
1: 지금으로 말하면 평양은 교회 성장의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평양이란 지역적 특성은 다른 어느 곳에선 보지 못한 열정을 갖고 있었죠. 그런 열정이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선교사들 헌신이 평양이 평양이 되게 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명실상부하게 한국 개신교를 대변하는 상징적 장소가 된 평양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데, 그것은 바로
2: 오늘 밤에 목사 안수식이 있다 이건가?
3: 오늘 치러진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들을 시취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지금 그 일로 평양 교회와 시민들은 무척이나 고무되어 있습니다.
2: 자기 민족 최초의 목사들이 탄생하는데 당연히 그렇겠지.
3: 이번에 안수를 받은 목사 후보들이 만만치가 않아 걱정입니다. 하나같이 우리 일본과는 등을 치고 갈 자들입니다.
2: 나도 보고를 받아 알곤 있다. 비록 그 자들이 지금은 우리와는 등을 지고 갈 자들이지만 언젠가는 맞다트려야 하는 자들이다.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그 자들의 동태를 더욱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 그 자들은 서양 선교사들하고는 다르다. 제 민족에 대한 애정이 더욱 각별할 것이야.
0: 1907년 9월 17일 동노회 개최 후 그날 저녁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는 그토록 기다렸던 목사 안수식이 거행이 된다. 그날 밤 많은 청중들은 엄숙하고도 인상적인 예배를 목도하기 위해 장대원 교회당으로 모여들었다.
1: 당시 선교사 벤 하이셀 선교사가 미 선교사 아더 브라운 박사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당시의 상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엄숙하고도 은혜롭게 드려진 목사 안수식엔 예식 순간순간이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다고 전하고 있죠.
4: 일곱 명의 목사 후보자들이 강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선교사들이 한국인 장로들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요청을 한 최초의 노회장인 마포 삼열 목사가 안수 기도를 했고, 시체 의원들이 안수받을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0: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 개신교 최초의 목사들이 탄생하게 된다.
5: 마, 내는 어제 목사 안수받은 사람들이 대체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다 안 합니까?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6: 다들 훌륭한 분들이 아니겠어? 서경조 목사님, 방기창 목사님, 송린서 목사님, 그리고 한석진 목사님, 양전백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길선주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다들 훌륭한 분들이 아니겠네.
7: 그저 양전백 목사님은 교육에 아주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시더만요.
6: 그렇다고 하더만 고향인 선천에 학교를 하나 세울 생각이시라고 하더구만기래.
2: 와,
5: 학교 말인겨. 아이고야, 대단한 분이시네, 예.
6: 그분만이 아니야. 이기프 목사님은 내 알기로는 곧 제주로 간다고 하더만기래.
5: 제주로 말인겨?
6: 예.
5: 아이고야, 그리 뭔데 말입니까?
7: 어제 노회에서 제주도로 그분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정했다고 하더만.
6: 이기프 목사님이래. 성령을 받고부터 남쪽에 있는 제주로 가야 하겠다고 늘상 그래왔는데 드디어 노회에서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한다는구만 기리.
5: 참말로 다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 단단한 각오를 우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6: 그거이 우리 같은 평신도 하고 다른 사명감 아니겠네. 우리 대안의 교회들을 짊어지고 나갈 뿐이시니까.

0: 처음 목사로 안수를 받은 7명의 목사들은 시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말 그대로 한국 교회가 민족 교회로 나가기 위한 초석을 다진 것뿐이죠. 그분들을 시작으로 1909년 한국 교회는 중국과 시베리아, 일본, 그리고 멀리 미국 캘리포니아와 멕시코까지 선교사를 파견합니다.
1: 동노회는 나라를 떠나 이국에서 살고 있는 한민족을 위해 최간호를 시베리아로, 한석진 목사를 도쿄의 한인들을 위해 선교사로 파견하고 캘리포니아와 멕시코의 방화정 목사를 한인 선교를 위해 파송한다. 이처럼 비록 하나의 노회로 민족교회로의 첫 발을 내디딘 평양의 교회들은 결코 작지 않은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다.
2: 아이고.
3: 아이고야, 여기 있었는겨.
2: 어디 다녀오네?
3: 장에 댕겨오는 거 아닌겨. 아이고 참, 들었는겨.
2: 뭘 말이네?
3: 사람들이 우리 교회당을 이제는 더 높게 본다 아닙니까? 전에는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수탈해 가려고 교회당을 지었다 하더니만은 이제는 교회에 우리 사람들을 세워놓았다고 좋아한다 아닙니까?
2: 그저 내래 들어서 알고 있지. 그저 이제 교회당을 찾는 젊은이들이 더 많을 거 아니네. 교회당에서 뭉쳐서리 외놈들과 대항하자고 말이디.
3: 그러면 교회당에서 학교를 더 많이 세워야 한다 아닙니까? 모여든 젊은이들에게 한자라도 더 가르쳐야 하는 거니까니.
2: 이를 말이네. 아마 생각들을 하고 있을게야. 아는 것이 힘 아니겠어.
3: 아이고 하모.
2: 더욱이 교회당에서 세운 학교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지식을 쌓아간다면 힘이 더 되지 않겠어?
3: 그래만 된다면 우리 손으로 민족을 다시 일으킬 수가 있겠네. 예.
2: 그날을 기대해보자. 그러기 위해서리 님자나 나나 더욱 열심히 해야지 않겠어. 세상에 본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야디. 나중에 평양에서 부를 받은 사람들이래 자랑스러운 사람들이라는 소리는 들어야 할것 아니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3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종교적 행위론 결코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이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선물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저희 BBN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읽어보시길 권장해드리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나 시간이 부족하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혹은 집에서 원하는 시간에 성경에서 가리키는 성경 인물들을 배우시기 원하시는 분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아직도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BBN에서는 무료 온라인 성경대학 사역을 인터넷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신자를 위한 가이드,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적인 삶, 성경교리, 성경인물연구 등 다섯 개의 과정들을 언제든지 무료로 들을 수가 있으며 모든 과정을 이수시에는 수료증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bbnbi.org로 오늘 등록해서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0: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 38장에서 41장 말씀입니다.
4: 제 38장.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스의 일영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영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기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듭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 간에 마치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심취를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심취를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었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뇨 하였었더라.
2: 제39장.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낫다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4: 제40장.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버는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웠고 겨우 뿌리웠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여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군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2: 제 41장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로 왕들을 지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네.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여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 목공은 금당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믿을꾼을 장려하며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5: 겨갖게 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선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군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짓듬나무와 화석류와 들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찌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례사를 보이며 후례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해산물같이 토기장에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능히 고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모사가 없도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호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니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사야 38장에서 41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7장을 나눠보겠어요. 7장을 살펴보겠는데,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7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절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하셨어요. 이제 7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아주 그 어미하신 어조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인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라짜흐인데요. 이는 개인적 증오심이나 원한 관계로 말미암아 범하는 살인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진멸행위는 그런 살인죄가 아닌 것이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이 대리해서 집행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종교적 행위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때에 이 점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중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측면이 있고, 둘째는 그 땅의 원주민의 죄악에 대한 심판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알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을 좋아하실까? 왜 사람들을 이렇게 하실까? 너무 이렇게 인본적인 면에서 성경을 보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7장 3절 4절로 가보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 또 무서운 말씀을 해주세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로 우상 숭배에 빠뜨릴 위험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진단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부패시킬 수 있는 요소라면 그 어떤 것이든지 다 하나님은 파괴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무 무서운 경고를 주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가나안 이민 족속들과 통혼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면 이스라엘도 그 땅에서 몰아내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합니다. 대개 그 하나됨은 하향 평준화로서의 하나됨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을 숭배하는 원주민과 결혼하게 될 때 하향 평준화되어서 이스라엘도 우상을 숭배하게 될 개연성이 많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불신자와 결혼하게 될 때 전도가 아니라 거의 대개가 영적인 하향 평준화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7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때 당시의 형편으로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약소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8절로 가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시어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랬습니다. 8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되는 9절 봐보세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랬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인간이 취해야 할 태도는 뭐 순종밖에 없는 거죠. 10절로 11절을 볼까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에 순종으로 대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축복하는 분이십니다. 12절 13절 보죠.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참 분명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지킨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인가를 상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함에 있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들로 승리하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겠다.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18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과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장래에도 그와 같은 역사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동일합니다. 여러분, 2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 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우리 역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만약 원주민을 일시에 진멸한다면 들 짐승이 날뛸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안전의 문제를 염려하셔서 그와 같이 이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계신 것이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이루어지고 아주 사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배후에서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수고와 땀을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7장 23절로 가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가난 모든 족속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추방되고 완전히 섬멸당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내심이 부족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에서 떠나 당신께 돌아오는지를 보기 위하여 430년이란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이상 얼마나 더 오랜 세월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땅 주인이 소장농이 빌린 소장료를 갚을 때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들에게 430년이란 은혜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포화 상태에 이르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 건데, 따라서 우리는 가나안 족속들에 대하여 그릇된 동정심을 가져서는 안 될 거라고요. 아니, 우리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하여 신약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도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끝까지 기다리다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신명기 8장으로 나눠보죠. 신명기 8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이고 국가적인 규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8장을 들어가 볼게요.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때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가 신명기를 나누면서 계속 이 말씀은 강조했어요. 그들은 부푼 기대와 희망을 갖고 약속의 땅을 이제 바라보면서 들어갈 준비 단계를 갖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모세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정복을 준비시키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봐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날 자기들에게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기 때문인데,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돌이켜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고 연단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과거 우리에게 베푸신 어떤 축복의 장면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순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교훈이라고 봐요. 우리 가운데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그 역사들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분명한 믿음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 미래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 여행 동안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그들을 낮추시며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시기 위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였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고된 시련과 역경에도 처하게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시험하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난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부족할수록 스스로 잘난 체하고 자만에 빠지게 된다고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못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만과 허세와 자기 확신에 찬 목소리에 여러분 한번 시험 삼아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아시기 위하여 때로는 그들을 뜨거운 용광로 속을 그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밑바탕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고된 시험이야말로 그 사람의 본바탕을 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그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는 전혀 시험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거죠. 따라서 저는 그들이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만을 참된 신자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8장 3절로 가볼까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던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만약 예수께서 그때 본문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본문의 그 중요한 영적 진리를 쉽게 아마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인애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물질적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물질적으로 축복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영혼의 부요함을 주는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값비싼 재산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4절로 가보실까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주 얼마 전에 신기하고 놀라웠고 또 아주 그 귀한 그런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옷 한 벌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것이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자들은 이런 기적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들은 옷 한 가지 가지고 몇 년을 살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남편에게 새로운 옷이 필요하다고 불평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그 옷이 아직도 대단히 좋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내들이 아마 40년 동안이나 한 가지 옷만 입고 여행을 했다고 이렇게 보았을 때 아내들의 의상이 유행에도 대단히 뒤떨어졌을 것이다. 단지 그들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유행이 바뀌지 않아 커다란 문제가 되지는 않았겠지요. 어쨌건 40년이나 입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죠. 또한 거기에 4절에 보면 네 발이 부릅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부릅트지 아니했다. 어느 그 의료 선교를 하는 그 의사로부터 들은 것인데 이제 동남아에 가서 이렇게 의료 선교를 했는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과 같은 음식을 먹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건강 유지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필수 비타민을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각기병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각기병의 증세 중에 하나는 발이 부어오르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이러한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모든 종류의 필수 비타민을 섭취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들은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여호 모든 영양소를 섭취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은 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하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 만나는 기적의 식물이었습니다. 그것에는 육체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종류의 영양소가 다 들어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만나가 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처럼 놀라운 음식이 되는 거죠. 그것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입니다. 사실 저로서도 이 사실을 입증해 주는 나름대로의 그 편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죠. 청취자로부터 제가 강의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커다란 영적 위로를 받았다는 편지를 이렇게 받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면서 또 교회를 완전히 등지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는 그러한 편지를 보내오곤 하고 또 방송을 청취하다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여러분의 다리가 부르트지 아니하며 영적으로 충만한 그러한 경험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러분의 모든 욕구를 채워준다 하는 겁니다. 만나가 바로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필수 영양분, 영적인 필수 영양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대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당신께 순종만 하면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축복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외적인 것만 보고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외모라든지 뭐 배운 정도, 가진 정도 또는 사회적인 지위를 보고 사람들을 평가하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평가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그런 식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하는 이 말은 육신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는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육신의 잣대로 평가했다 그 말이죠. 사실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잣대로 평가할 것 같으면 사실 별 볼 일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뭐 가진 것이 많습니까? 또 뭐 배운 것이 많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세상적인 공부 뭐 마냥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물이 좋은 분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영화에 보시면 예수님 나오는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상당히 미남으로 나오죠.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혀 미남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면 야 정말 미남이다 잘생겼다 이게 아니에요. 좀 이상하게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은 동안이 아니라 노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네가 50세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런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 들었을 때 예수님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30대 초반인 사람이 얼굴이 몇 살처럼 보인 거예요? 유대인들 눈에 50 가깝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50세도 안 됐는데 네가 예수님을 아브라함을 봤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은 노안이지 아름다운 풍채 이런 거 없지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얼굴을 실제로 봤다면 아마 우리도 실망할지도 몰라요. 아, 저런 분이 메시아야? 저렇게 생긴 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살았다면 아마 장가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돈 없죠. 학벌 없죠. 인물 못났지. 장가도 못 가는 그런 외모, 그런 배경을 가진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외적인 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실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상은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사람들의 실상은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실상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죄인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건 많이 가졌던 인물이 잘생겼던 못났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누추한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한 죄인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바로 지옥에 떨어질 존재가 우리가 늘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다른 어떤 외적인 거 그런 거 볼 게 아니라 그 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사람 예수님 안 믿고 세상 떠나면 지옥에 가는데 정말 불쌍한 영혼이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 성가 중에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사람의 실상을 잘 묘사한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미소와 웃음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사회적인 신분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살아가지만 그들 속에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몇 년 전에 행복 전도사로 유명했던 최윤희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분은 목숨을 끊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이었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라고 참 강연도 하고 웃음도 전파하고 그런 분이 최윤희 씨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외형적으로는 행복한 분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남모르는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걸 못 이겨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행복 전도사가 참 그 정도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별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얼굴이 행복해 보이고 웃음이 있고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그들이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행복해 보인다고 해서 정말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줄 아십니까? 그들의 실상을 보았거든요. 사람들의 피로를 보셨거든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셔서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께 사람들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시고 주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런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외적인 것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있는 아픔,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여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뭐 세상 사람들처럼 외적인 것만 보고 사람들 판단해도 괜찮고 평가해도 괜찮고 또 그렇게 대우해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말씀 다 알아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자,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16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외적인 것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외적인 것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사람들을 육신의 시각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야간에서 사람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 믿고 변한 사람들을 제가 수없이 보았습니다. 술, 담배 끊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그거 진짜 어렵습니다. 술, 담배 끊을 것 같은데 안 끊어지는 게 이 술, 담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술, 담배 끊은 사람들 제가 엄청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많으세요. 아마 우리 형제님들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술, 담배 좋아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지금 술, 담배 안 하잖아요. 가끔 하나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예수 술, 담배 진짜 끊기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술, 담배 끊어집니다. 저절로 그렇게 끊어집니다. 그리고 미신이라든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평생 미신 섬기고 우상 숭배 섬겼는데 여러분 거기서 벗어난다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것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죠. 옛날에는 다른 종교, 다른 미신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그런 거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 잘 믿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계십니다. 또 동성애에서 벗어나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제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애 축제인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동성애에서 벗어나는 거 그거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동성애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저께 국민일보에도 동성애에서 벗어난 한 사람에 대한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람은 동성애에 빠져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지금은 뭘 하느냐? 찬양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는 동성애에서 벗어나는 것 정말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가 하면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그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께 국민일보에서 읽은 그 사람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동성애는 이제 경험자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동성애는 욕망이고 중독일 뿐이지 그런 절대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저 사람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든지 이런 나쁜 죄악들 벗어나기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다섯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볼 때마다 안 좋은 눈으로 보죠. 저 여자는 더러운 여자야. 부도덕한 여자야. 흉보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기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 길러 갈 때도 사람들을 많이 이용하는 시원한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안 찾는 낮 시간에 우물에 가서 물을 길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이 변합니다. 그전에는 사람을 기피하던 여자예요. 사람들 있는 데 가는 것을 싫어하던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나보라고 그렇게 전도하는 여자로 변했습니다. 사람을 기피하는 여자에서 사람을 찾아가는 여자로 변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 여자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돈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푸는 사람이 되었어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또 어때요? 사도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지독한 박해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무지무지하게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매질하고 죽이던 일을 하던 사람이 사도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사도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지요. 여러분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잘 안 변해요. 그런데 복음에는 사람을 변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주위에 삶의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 혹 있을지 몰라요. 아, 저 사람 좀 변화되면 좋겠는데 저 사람 어떻게 변화시킬까? 다른 방법 없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시고 예수님 믿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 교육의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뭐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또 여러분들 중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왜 저렇게 변화가 안 될까? 그런 분들이 혹 계실지 몰라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어요. 그런데 많은 변화가 필요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더 잘하도록 도와주세요.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아마 하지 않는 사람들일 거예요. 대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은 대충 건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고 정말 믿음이 자라도록 여러분이 도와준다면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밖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정말 새것이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다면 우리가 사람을 보는 시각도 변화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이제 변화가 있기 마련인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오늘 보면 16절 하반절이 그 말씀이죠. 16절 하반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뭐 좋은 선생님이다, 또 기독교 창시자다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확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다. 이렇게 확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 말씀이 16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느라.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외적인 것 보고 사람 판단하고 평가하고 대우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면 이제 그것도 바뀌게 됩니다. 저 사람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데, 저 사람 죄인인데, 저 사람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 사람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죠. 세 번째로는 가치관,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좀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살아야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저 자기밖에 몰랐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죄에 대한 자세가 달라집니다. 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에 대한 개념 자체도 없어요. 그냥 남들이 하면 자기도 하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죄를 은근히 즐기면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아, 이거 나쁜 건데, 이거 죄인데, 우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데, 이러면서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죄 안 지을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8절 잠깐 보겠습니다. 본문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말하는 이 모든 것은 17절에 말씀하는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 이런 변화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 우리의 노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달라진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18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여기는 어떤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온갖 죄 다 저지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진노하에 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 줄 아십니까?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을 떠나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길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은 누구로 나가는 길이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들을 심판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가 심판당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생명 붙이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자신이 받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이 추악한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이 세상의 사랑은 모두 다 아름답고 모두 다 위대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한 이 사랑만큼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는 말씀이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이라는 말이 여기 여러

0: 여러분 나오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죠.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걸 그냥 의무라고만 생각하니까 하기 싫은데 하나님 자꾸 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이게 의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축복이요 영광이요 특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무엇이 되었다고요? 사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신.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여기 사신을 ambassador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ambassador. 여러분 아는 단어죠? 네, 대사입니다. 대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 직분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런 대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미국 대사도 있고 뭐 영국 대사 다 여기 한국에 와 있어요.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자기 정부를 대표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 대사들 스트레스도 많을 거예요. 책임도 클 거예요.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사직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축복이고 영광이고 특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맞죠? 예. 대사 얼마나 좋아요. 정말 좋죠. 근데 그 사람들 스트레스도 많아요. 책임도 무거워요. 그래도 대사시켜주면 이거 정말 그 축복이고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전도를 너무 부담스럽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거 의무적으로 내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축복이다. 특권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여러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전도해 보시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에 파송한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지상명령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무에 사지 마시고요. 특권이다. 영광이다. 나는 대사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 계시면 여러분 꼭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자,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불화해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이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로 여러분 계속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보기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그게 인생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왜 고통이 있고 왜 슬픔이 있고 왜 아픔이 있고 왜 죽음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불화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90편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한평생 사는 것이 결국은 수고와 슬픔의 연속인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물론 기쁜 순간도 가끔씩 있죠. 근데 그 크게 보면 인생은 수고요, 고통이요, 슬픔이고 괴로움이요,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본문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던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 취급당하셨죠? 죄인처럼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려고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처참하게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구원이 필요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기 원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오늘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1절 2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 구원의 날이라고요? 지금 오늘이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 내리시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믿어야지. 천천히 해야지.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오늘 살아있다고 해서 내일도 내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정말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결국은 사라집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전현수 부인님이 몇 주 전에 주님 품으로 가셨는데 그렇게 갑자기 빨리 가실 줄 누가 알았어요?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들 다 모르셨죠? 본인도 모르셨어요. 가족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데 그 영원한 운명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시면 오늘 믿음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면 변화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생활이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도바울 같이 구원받자마자 180도 달라지는 사람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이게 순간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또 나의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것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서서히 서서히라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평생 죄의 종으로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죄를 한꺼번에 다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옛 습성이 순간순간 계속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새 사람답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우리의 생활이 하루하루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입으니까 옛사람이 나오고 새 사람이 나와요.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육신은 그대로 있다 보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자꾸만 우리 속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죄도 짓고 하나님 미워하는 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져야 하고 오늘보다는 또 내일이 나아져야 되고 매 순간순간마다 자 내가 무슨 옷을 다시 걸친 것인가, 누더기 그 옛사람을 다시 입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새사람을 오늘 입고 내가 또 살아갈 것인가, 이러고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가 그 결단을 하면서 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옛사람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정말 늘 새사람을 입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미 새사람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습성, 옛사람이 자꾸만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미국 플로리다주의 오렌지 파크에 사는 줄리 앤이라고 하는 아이는 얼굴 없는 아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이는 위턱과 뺨과 눈구멍과 귓바퀴 등을 구성하는 뼈가 30%밖에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해군에서 근무하는 그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스런 이 딸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주님 앞에서 마음을 어떻게 먹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최악이 최고가 될 수 있고 절망이 희망이 될 수가 있으며 저주가 변하여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1: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예수님이 앞에 무릎 꿇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전도 받아보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교회를 왜 몰려왔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잘 안 듣더란 말이죠.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이 달콤하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는 하나님이래요. 못하실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높여주신대요. 그게 간증이래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교회로 몰려왔죠. 하나님께서 날 높여주신다고.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된다고. 그런 식으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정반대로 가르친 거죠.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높아짐과 낮아짐, 그 전반부 말씀입니다.
0: 예,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계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1차 대상 사실은 아니에요. 누구 보고요? 제자들에게. 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늘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누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자,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율법의 선생이라는 말을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속에는 자기들의 명예를 더 좋아해요. 율법 선생이다, 랍비다 이런 소리를 듣지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더 좋아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은 입에 달고 다니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보이려고 나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 그런 식으로 보이려고 성경책을 들어도 이렇게 들고 다니지 말고 이렇게 들고 다녔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경문을 이래 경문을 성경 구절 넣은 경문을 그렇게 크게 만들고 옷술 말씀을 기억하는 옷술을 길게 만들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했죠. 그래서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어라는 칭함을 받기를 좋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자들에게 화있을진저, 화있을진저.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화있을진저를 일곱 번이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천국문을 가로막고 천국에 들어갈 자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전하는 내용이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 보았잖아요. 율법 조문입니다.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율법 조문으로 전해지면 그건 그 사람을 죽이는 직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은 살린다 했을 때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을 정하는 것이 영이에요. 영을 전한다고 해서 신비주의, 이상한 이야기, 뭐 들었다 봤다 그 얘기가 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전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 이루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완성태가 들어오는 거는 말이죠. 이게 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친다고 했지만 그건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영은 살린다고 했을 때 그 영이 넘겨지는 자들이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전한다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존경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전하는 사람도 존경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높이기 때문에 율법을 전하는 사람도 덩달아 높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랍비 선생 같은 말이에요. 랍비나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다 형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너희는 랍비처럼 하지 말라.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랍비가 되는 코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본 그 성경을 해석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 첫째는 랍비가 될 때에 매일 토라 일곱 장. 토라는 율법입니다. 매일 토라 일곱 장. 우리는 지금 성경 이렇게 어떻게 해놓고 있어요? 매일 한 장이잖아요. 그런데 토라 매일 일곱 장을 7년을 공부하고 시험을 쳐서 통과하면 정식으로 랍비 칭호를 받는데요. 이렇게 자격이 된 사람은 각 마을에 해당해서 율법을 가르칠 수가 있고 또 토라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가르치거나 또는 그런 곳에서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랍비. 그런데 두 번째 랍비라 부름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정식 랍비 코스를 거치지 않았는데 율법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두 번째 랍비 코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1번 코스예요? 2번 코스예요? 2번 코스죠. 왜? 전통 랍비 훈련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해석을 특이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따랐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랍비여 랍비하고 불렀어요. 물론 예수님께 랍비하고 오는 사람들 중에 뭐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쳐준다니까 내 병 고쳐주세요 하고 랍비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예수님을 랍비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정식적인 코스를 받았든지 아니든지 간에 랍비는 굉장한 칭호예요. 아주 명예로운 칭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랍비라 칭호를 받지 말라. 선생은 하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랍비나 선생은 둘 다 이제 가르치는 사람인데 랍비와 선생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칭호, 명예로운 칭호를 받지 말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럼 누가 가르치는데요? 그럼 누가 가르쳐요? 예수님이 가르치겠다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뭔데요? 너희는 다 형제다 이 말이죠. 너희는 다 형제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어느 단체에서는요 전부 호칭을 어떻게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선교단체는 또 그렇게 많이 불러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도 그냥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어떤 직분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형제, 자매로 부르는 그런 곳도 있어요. 특히 그 뭐 형제교회 같은 교회는 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불러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계시를 받은 사도들은 직분 다 얘기해요.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어요. 또 목사도 있고요. 목자도 있고 직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로 부른다고 이상하다 할 필요 없고 교회 직분을 부른다고 이상하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형제 자매로도 불러도 되고 뭐 집사님 뭐 장로님 이렇게 불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좀 호칭을 그냥 집에서 부르는 그런 호칭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도 보니까 뭐 언니 뭐 오빠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몇 주 전에 내가 통일시켰어요. 야, 네 오빠 맞나?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이렇게 불러라 그랬어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장우 형제 이렇게 불렀다니까. 장우 형제님. 높였어요. 낮춰서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은주 자매 이렇게 불렀지.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게 좋아요. 청년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교회에서는 뭐로 불러주면 좋아요? 직분으로 부르든지 혹 직분이 잘 모르겠으면 뭐요? 자매님 부르면 되죠. 형제님 부르면 되세요. 언니 오빠 부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제가 옛날에 이 장집사 형제가 있는데 그 형님이 동생 보고 장집사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바르게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는 형님 동생 해도 집에서 여기서 뭐요? 장집사 부르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언니 동생은 그러니까 이 자매들 같이 나오는 분도 있잖아요. 여기서도 언니 그러지 마시고 신고 주세요. 안 보시네? 어디 계세요? 이럴 때 또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설교 들을 때 얘기하세요. 그쪽에 계시구나. 예. 그럴 때는 언니 그러지 말고 뭐라고요? 예. 집사님, 근사님 뭐 이렇게 부르세요. 예. 형부라 그러지 마시고 집에 가서 부르시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는 다 뭐예요? 형제 자매 지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는 세상의 무슨 관계를 떠나야 돼요? 혈과 육의 관계를 떠나야 되잖아요. 혈과 육의 관계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딸들도 교회 와서는 목사님 이런다고 집에서는 아빠 이러고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거죠. 하늘나라는 뭐예요? 성이 없어요. 천사와 같다는 말은 남성, 여성의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어디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인 이 자리에서도 교회 와서는요, 여보 이러지 말고 뭐라 불러야 돼요? 집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세요. 알겠어요? 여보 이러지 말고. 저도 제가 우리 집사님 부를 때는 은주씨 이렇게 막 불러요. 왜 그럴까요? 저는 목사가 자기 부인 보고 우리 사모 이러는 거 굉장히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사모님이라고 하는 것이지 제가 우리 사모 그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 나는 은주씨 이렇게 할 거예요. 이해하시고 우리 집사님은 뭐 호칭이 없잖아요. 교회에서 호칭이 없잖아요. 내가 부를 호칭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 사모님 이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보 이라든지 나는 개인적으로 부를게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둔 사람은요, 신분상에 지위나 우열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사실은 봉사의 직분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보니까 비나 씨 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교회 와보니 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제일 높은 자리 있잖아요. 이 모세의 자리잖아요. 여기가. 제일 높고 내 혼자만 말하고 다른 사람도 가만히 앉아서 어떡해요? 듣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높은 것 같잖아요. 신분상에 높은 것은 전혀 없어요. 기능상의 직분입니다. 신분상의 목사가 하나님의 종, 주의 종, 여러분 주의 종 아니고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신분상에 높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기능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기능상의 직분이기 때문에 제가 몸으로 말하면 입의 역할이에요. 입의 역할이죠. 그럼 말을 하고 이러면 듣는다고 있지만 몸이라는 것은 입만 있어서 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지백체가 다 똑같은 신분은 차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기능상의 문제인데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랍비나 선생이나 칭함을 받지 말라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유대 사회 속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존칭 자체가 랍비라는 또는 선생이라는 존칭 자체가 아주 명예롭고 높임을 받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서기관과 랍비들이 계속 의식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날 랍비라 불러주나 안 불러주나, 당신은 선생입니다, 당신은 지도자입니다, 이걸 불러주는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누구에게 마음을 안 둬요? 사람에게만 마음을 두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구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구절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라. 아, 그럼 우리가 집에 와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아니죠. 아버지라는 말도 굉장한 존칭어예요. 그래서 성당에서 신부를 뭐라고 불러요? 파들이에요, 파들. 그래서 영어사전에 파들 찾아보면 아버지 해놓고 그 다음에 신부 되어 있어요. 두 번째가 신부 되어 있어요. 성직자를 부를 때 파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우리는 목사를 아버지도 안 부르잖아요. 사제라고 안 부르잖아요.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 그냥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 사역자, 은사를 따라 그냥 목사 이렇게 부를 수는 있지만 파들이라는 것은요 아주 존칭어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를 하지 말라는 것은 집에 가서 아버지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럴 걸까요? 집에 가서? 물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하늘나라에서는 이어질까요? 없어질까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도 사실은 하늘나라 가면 뭐가 돼요? 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습 한번 해라 그래서 전에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가서 형제님 하러 가니까 진짜 예찬이가 경장동에 가서 형제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형제요 이랬대요. 그 세상의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것은요 아주 존경받는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그런 의미죠. 10절도 보십시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면 랍비, 선생, 지도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시고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자, 그러한 관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도자, 랍비, 선생, 아버지 다 높은 이름들이에요. 정말로 높으신 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데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누가 서로 높으냐고 경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신에 속고 있는 모습입니다. 랍비와 선생과 지도는 오직 그리스도시고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해요. 그럼 오늘 설교하는 목사는 필요 없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랍비, 선생, 뭐 아버지 이렇게 존경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의 역할, 세례요한의 역할이죠. 그 증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상하나 땅과 이라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는 거죠. 누구 증인이요? 내 증인. 내라는 말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이지 그 증인대가 높아지는 그러한 자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자꾸만 높임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외식하고 가식을 떨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랍비나 선생이나 지도자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성당에서 신부를 아버지라 파들이라고 부르지만 개신교에서도 목사를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하는 자들이 있죠. 내가 어떤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다. 어떤 아버지는 그 말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집에서 양식을 구해오는 사람이 누가 구해와요? 아버지. 그런데 요즘은 헷갈립니다. 엄마 아이들이. 왜? 엄마가 양식을 구해오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무슨 아버지가 양식을 구해와요. 엄마는 가정에서 살림을 살고. 그래서 양식을 구해오는지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지만 존칭의 의미에서 선생, 랍비, 지도자, 아버지 이런 개념으로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러면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 그래서 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아버지 아니에요. 절대로 존칭의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낳았다는 의미에서 아들이라는 개념이지 이게 존칭의 호칭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을 때 너는 내 아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 복음을 들은 자가 아버지 아버지 하고 따라다녔을까요? 그거 아니야.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바울이 감옥에서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자가 누구예요? 예? 오네시모잖아요. 그 사람은 직업이 옛날에 무슨 신분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노예. 근데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죠. 어떻게 맞이하라 그래요? 형제로 맞이하라 그랬어요. 형제로. 이건요, 복음이라는 것은 신분 자체가 아예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복음이더라니까 여성이 권위가 올라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여자가 차별이 없다고 그래버렸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여자가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과 주인이 차별이 없다고 그래버렸어요. 이건요, 어마어마한 혁명이에요.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혁명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사회 구조가 많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럽게 바뀌는 건 맞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영적 아버지다, 영적 아버지다. 이 말이 굉장히 거슬려가 오신 분도 계세요. 저 밀양에서 오신 어떤 분이 그래요. 자꾸 자기가 영적 아버지라고 그러더래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으로 낳았지만 자신의 약함을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자기가 지인주의 개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절대로 바울이 자기를 높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복음을 듣는다는 사람들도 특정한 사람을 자기의 선생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말 절대 안 들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선생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나의 아버지라고. 어떤 데 보면 섬직해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보험사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말만 듣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 선생으로 삼고 자기 랍비로 삼고 자기 지도자로 자기 아버지로 한다면 누구 말 안 듣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 보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야, 그 교회나 바울이 가도 목회하기 힘들 거야. 예수님이 가도 아마 목회하기 힘들 거야. 그러면 누가 가르치느냐 말이죠. 그럼 누가 제대로 가르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로 이루시고 그리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실 게 자기 백성들에게 그 은혜와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 복이 십자가에 다 이루어지죠. 그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그 영, 그 성령을 넘겨주시면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이 생각도 나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고 깨우치고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랍비 선생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누가 알게 합니까?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서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는 뭐 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나팔이고 도구란 말이에요. 나팔과 도구 자체가 구분 못하는 거예요. 나팔과 도구가 된 사람들이 분명한 나팔을 부르는 것은 지극히 마땅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제가 종종 하는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서 복음을 잘 알아들은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을 들었을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둘 다 뭐가 일어나냐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둘 다 자기 분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희생만 드러내는 자, 이게 복음의 증인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석경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는 것을 책망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붙여주신 자들이죠. 그래서 나를 따르는 길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존경과 명예를 받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존경과 높임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고 숨기는 자로 가게 되죠. 그런데도 제자들 아직 예수님 말씀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뭐하러 가세요? 죽으러 가시잖아요. 십자가 지러 가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따라가요? 높아지려고 따라가요. 높아지려고. 그래서 제자들도 그래서 임하지 않으면 계속 높아지는 이 생각만 하고 따라가는 거죠.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무 분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본성은 높아지기를 원해요? 낮아지기를 원해요? 예,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과 사실은 정반대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예수님과 정반대로 높아지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 부모가 되니까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높아지라 그럽니까? 낮아지라 그럽니까? 높아지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우리 부모들이 우리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 어떤 친구를 사귀라 그래요? 니보다 나은 친구를 사귀라, 니보다 낮은 친구를 사귀라 그래요? 그렇게 교육받아왔죠. 그래서 부자 친구 사귀는 걸 좋아해요? 가난한 친구 사귀는 걸 좋아해요? 공부 잘하는 친구 사귀는 걸 좋아해요? 공부 못하고 노는 아이가 사귀는 걸 좋아해요? 우리 부모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또 반발을 하거든요. 애들은 자기 코드 맞는 애가 가 놀기 때문에 그런 애 공부도 못하고 가난한데 자기가 코드가 맞아요. 그래서 집에 데리고 오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눈치 줍니까 안 줍니까? 그래, 외식을 잘 뜨는 부모들은 그 순간에는 눈치 안 줘요. 가고 나면은, 야, 친구를 데리고도 꼭 그런 아를 데리고는 네가 도움을 받을

0: 되어버려서요? 지옥이에요. 경쟁이 가득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경쟁하고 한 사람은 죽이고 한 사람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정말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데도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잘 안 되는데 어느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전도한 사람이 많아요. 절에서도 전도하고 여호와의 전도 전도하고 신천지도 전도하고 교회에서도 전도하고 성도에서 전도하는데 그 전도지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종교의 도움을 받으면 신의 도움을 받으면 높아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할 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망합니다 이런 전도 받아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낮아집니다 이런 전도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당신의 자아가 무너져야 됩니다. 내가 오늘 비나시고 잠시 얘기하면서 당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당신의 주체성이 무너지는 거고 당신의 주인됨이 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라는 앞에 무릎 꿇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전도 받아보셨어요? 그럼 사람들은 교회를 왜 몰려왔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잘 안 됐더라 말이죠.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이 달콤하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래요. 못하실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높여주신대요. 그게 간증이래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교회로 몰려왔죠. 하나님께서 날 높여주신다고.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된다고. 그런 식으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정반대로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공급이 있는 거예요. 그 모세의 자리에 앉은 그런 공급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조상들이 목욕제계 하죠. 겨울에 목욕제계 합니다. 찬물로 정말 머리 감고 정한수 떠놓고 빌고 빌었잖아요. 우리 남편이 사업하러 갔는데 잘 되게 해달라고. 과거 시험 치러 갔는데 급제하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회사가, 우리의 나라가 높아지기를 그렇게 빌고 빌던 사람들이, 높아지기를 그렇게 빌고 빌던 사람들이, 전능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도와줍니다. 정성껏 비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교회로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열심을 부리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사람들 사이에 높아지기를 원한 겁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이 땅의 교회라는 것에 어떻게 통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세상에 높아진 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선생이 되라고, 세상에 뛰어난 자가 되라고, 세상의 지도자가 되라고 합니다. 모두가 높아지기를 원하지 낮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이 옳다고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원래 뭐가 있었어요?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이 세상 신에 붙들려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기쁜 소식으로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배경을 이미 앞에서 봤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께 뭐하러 왔어요? 청탁하러 왔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임금이 되시거들랑 우리 아들 둘을 좌우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시는 잔은 무슨 잔이에요?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예, 마시겠습니다. 뭐로 생각했어요? 야고보 요한은 고진감래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 성공하려면 고생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그걸 생각해서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다면 마시겠지만 내 좌우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서 정한 자가 앉을 거다. 이거 뭐예요?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숨 바쳐서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라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주러 왔다는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따라가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 늘푸른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1: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장에는 어떤 명함들, 어떤 잡지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ITL 카드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면 제 BBN 한국어 방송 웹페이지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클릭하셔서 ITL 카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ITL 카드를 사업장에 두신다면 여러분들의 고객들은 주인이 BBN 방송국의 청취자이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0: 아주 유명한 흑인 교육가 부커 워싱턴 박사가 알라바마주에 있는 터스키키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일이 있습니다. 그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후에 지역 부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산책하였습니다. 그때 어느 백인 부인이 그가 워싱턴 박사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흑인 이려니 해서 멈춰 세우고 장작이나 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총장은 그때 특별한 일이 없었고 시간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장작을 패서 그녀의 벽난로 옆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일이 다 끝나 그가 돌아간 후에 그 집 하녀가 그녀를 알아보고 주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부인은 너무 부끄럽고 당황해서 다음날 아침에 총장실로 찾아가 사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워싱턴 총장은 괜찮습니다. 저는 가벼운 육체 노동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돕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이지요 라고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1: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청취자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BBN에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후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실 때마다 후원 헌금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후원 헌금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 ITL 카드를 나눠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후원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부담감을 실천에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후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BBN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인생이 광야길에 서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사실 죄악된 세상에서 인생이 봄날보다는 인생이 광야길이 더 많은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이다. 시편 121편에서 다윗은 인생이 광야길에서 길을 잃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라본 그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언제나 깨어 있어서 나를 돌보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인생의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당신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런 문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참 평안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전쟁 드라마 사슬을 끊고 맴 이야기 두 번째 시간.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다음 이야기는 마치 현대판 동화 같습니다. 동화에는 숨겨진 진리들이 있지요. 선이 악을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는 진리들이죠.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고국인 태국에서 살면서 마치 생존을 위해 싸웠던 신데렐라처럼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와 결혼하기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일은 그녀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현실로 나타났답니다.
1: 알렉, 나 맴이야. 알렉, 우리 관계가 끝났다는 말을 하려고 전화했어. 난 크리스천이야. 그런데 당신은 전에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잖아. 그러니 이젠 나에게 전화하거나 찾아오지 말아줘. 당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면 그건 당신 선택이야. 하지만 난 당신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0: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겨우 20살의 나이에 기독교를 위해 조상 대대로 믿던 불교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만과 이기심과의 싸움을 했죠. 오늘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맴 루턴 이야기 제2부로 그녀의 실화 간증입니다.
2: 저는 12살 때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나고 몇 가지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은 후에 믿음을 떠나 방황했죠. 페터 언니는 주기적으로 정신질환의 발작을 겪었고 차이 오빠는 저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때렸으며 어머니는 너무 무력해서 그 사이에 개입하실 힘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또한 저를 믿음으로 이끌어준 큰언니 칼리는 형부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고 제가 사랑했고 저를 영적으로 양육해준 미국인 선교사 브라이언도 미국으로 돌아갔죠. 저는 버림받은 심정으로 친구들과 함께 방황했습니다. 알렉의 사랑은 유혹적이었어요. 그의 가족은 어머니와 저를 태국 남부에 있는 그들의 집으로 초청해서 극진히 대접했답니다.
3: 알렉의 가족들이 너를 위해서 멋진 결혼 선물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지. 그들의 고무 농장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
1: 네, 엄마. 그런데 그는 불신자예요. 그리고 저 그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엄마. 그 사람이 저에게 자기는 절대로 크리스천이 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3: 나도 강제적으로 네 아버지의 둘째 부인이 되었어. 내 나이에 두 배 되고 사랑하지도 않던 그 남자에게. 그래서 부유함만으로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1: 그래서 알렉의 부모님께는 뭐라고 하셨어요?
3: 우선 네가 대학을 먼저 졸업해야 한다고 말했어.
2: 저는 알렉과의 결혼을 연기시켜준 어머니의 지혜에 감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짓누르는 영적 전쟁을 감지하셨고 특히 브라이언 선교사가 떠난 후 저의 믿음의 멘토 역할을 해준 분 아주머니와의 관계를 막았던 일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시는 듯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교회에 다녔지만 성경은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그 후 예기치 않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었던 큰언니 칼리가 방콕으로 돌아왔답니다.
0: 너 완전히 승려가 됐구나, 맴. 누구 사귀고 있는 중이니?
1: 하지만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야. 알렉은 나와 결혼하고 싶어해. 그 사람 몇 년 동안 나에게 집착해왔거든.
0: 그렇다면 넌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잖아.
1: 하지만 그 사람 떨쳐낼 수가 없을 것 같아. 마치 뭔가가 나를 뒤로 잡아당기고 있는 것 같아, 언니. 나도 그 사람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건 알아.
0: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주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동생이 주님을 따르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항해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동생을 자유케 해주세요, 주님. 이 아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2: 언니와 함께 기도를 마친 후 저는 알렉과의 관계에 대한 불길한 느낌에서 자유해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셨고 저도 그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남부에 있는 그의 농장에서 방콕까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죠.
3: 알렉, 여기는 어쩐 일인가?
4: 맴을 꼭 만나게 해주세요.
3: 그 아이는 자네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
4: 맴이 나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3: 이미 학교 수업을 들으러 갔네.
4: 기다릴게요.
2: 몇 시간 동안 알렉은 빗속에 서서 울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후 그는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저에게는 주일학교 교사로 집 근처에 사는 청년 독을 제외하고는 교회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이 오빠가 저를 위협할 때면 이따금씩 집을 나가서 독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독은 제가 원하는 것을 주었지만 제가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듣기 좋은 아첨만 할 뿐이었으니까요. 그는 심지어 그의 여자친구를 차버리고 저에게 청혼을 하기까지 했답니다. 그 무렵쯤 칼리 언니가 미국에서 찾아왔습니다.
0: 맴, 너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니?
2: 거의 안 가지만.
0: 그게 무슨 말이야?
2: 돈이 다 떨어져 가거든. 수업료를 내려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해.
0: 방콕에서 새로운 성서대학이 설립될 예정이야. 거기까지 가려면 버스로 3시간 걸릴 거야. 하지만 네가 그 학교에 등록하고 싶다면 우리 선교회에서 수업료를 내줄 수 있어.
2: 오, 언니 물론이야. 나 꼭 가고 싶어. 이것은 제 삶의 전환점이 될 사건이었습니다. 더욱 깜짝 놀랄 소식들이 뒤따랐죠. 그 소식은 예전에 저에게 수학과 영어 그리고 성경을 개인 지도해 주었던 미국 선교사 브라이언이 방콕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못 본 지 5년째 되었고 저는 그를 다시 볼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던 터였습니다. 그는 제가 남자에게 바라는 모든 것을 갖춘 이상형이었고 저는 지금까지 그의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죠. 저는 이제 21살의 젊은 아가씨였으며 브라이언이 알아봐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브라이언과 비슷한 나이의 분 아주머니도 그의 관심을 기대하며 그를 태국에 초청했던 것입니다. 그의 통역을 자처하면서 분은 그와 어디든지 함께 다녔습니다. 어느 날 브라이언은 우리 소그룹 회원들을 공원으로 데리고 가서 말씀을 가르쳤죠.
5: 믿음 안에서 성숙해가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인해져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동떨어진 채로 기독교인의 삶으로 승리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따라 걸으며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 많은 싱글 자매들이 브라이언의 관심을 끌려고 경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두었죠. 그는 상담을 했고 주일 예배와 주말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수련회는 분 아주머니가 소그룹을 위해서 버마 국경 경계 근처에 있는 한 캠프장에 마련한 수련회였습니다. 분은 저를 제가 알지 못하는 두 남자와 함께 다니도록 지시했고 소그룹 나머지 사람들이 플랫베드 트럭으로 돌아올 때까지 저보고 캠프장에서 기다리라고 했죠. 저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운전기사가 저를 크리스천이 아닌 한 남자와 함께 캠프장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일을 나중에 독에게 말했습니다.
6: 그 남자가 너를 데리고 오두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었다고?
2: 하지만 내가 칼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계속 밖에 세워뒀어.
6: 내가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1: 다 분 아줌마 때문이야. 플랫베드 트럭 안에는 공간이 없다는 게 이유라나?
6: 무슨 소리야. 공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1: 그 아줌마가 브라이언 선교사님과 단 둘이 있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
6: 넌 온통 브라이언 얘기뿐이구나. 그는 너를 지켜주지도 않았잖아.
1: 그분은 태국 말을 못해. 그래서 분 아줌마가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알지 못한 거야.
2: 브라이언은 자신의 애정을 얻기 위해 자매들이 경쟁하는 것을 감지했고 미국으로 떠나기 전 하나님께서 남은 평생을 독신으로 남기 원하시는 것 같다고 털어놨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는 내내 펑펑 울었죠.
3: 너무 안타깝구나, 맴. 네가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나도 아는데.
1: 그분은 저의 전부였어요. 어쨌든 그분 배웅하러 공항에 나가고 싶어요.
3: 그냥 가버리라고 해.
1: 그분 여전히 좋은 친구예요, 엄마. 그분도 그 점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2: 어머니는 저와 함께 택시를 타고 브라이언을 공항까지 바래다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제 인생에서 잠시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곧 성서대학에 다녀야 했는데 우선 독과의 관계를 끝내야 했습니다. 이후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저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창조주에 대한 존경을 경험하면서 보냈습니다. 교만과 반항, 자기 만족으로 가득 찬 무례한 태도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엉엉 울었답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주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에서 저의 죄악의 추악함을 보았고 난생 처음으로 마음과 뜻을 모두 드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기뻐하는 가운데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완전히 자유케 됨을 느꼈습니다. 또한 제가 나쁘게 대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저희 가정의 상황들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왔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저를 바꾸기 시작하셨죠. 특히 패터 언니와 관련해서요.
7: 너 그 성서대학에 좀 다닌다고 네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가 본데. 넌 아무것도 아니야, 맴. 넌 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애였어. 넌 못생기고 말랐어. 옷 좀 그렇게 차려입고 다닌다고 누가 널 좋아하기나 할 것 같아? 넌 태어났을 때 축복도 받지 못했잖아. 자, 이제 안에 들어가서 부엌 청소나 해.
2: 저는 언니에게 따지는 대신 조용히 언니의 말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언니의 발을 씻겨주겠다고 제안했죠. 하지만 언니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에 고분고분 따랐습니다. 그것은 오직 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겸손히 드린 이후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에서 장학생에게 주어지는 기숙사 방을 얻게 되어 통학하는 시간을 절약하게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주님은 그분께 순종함에 얼마나 큰 축복을 하시는지 저에게 보여주셨답니다. 성서대학 수업 첫날 제임스를 만났는데 그는 31살의 미국인으로 국제학교 교사였으며 성서대학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이었답니다.
3: 그 사람이 너와 결혼하기를 원한다고?
2: 네, 엄마.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제가 그를 위한 여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겠대요. 가족에게 소개하고 청혼을 하고 싶대요.
3: 아니, 저녁 식사하자고 우리를 5성급 호텔로 부르는 걸 보면 아주 부자임에 틀림없다.
2: 그 사람 아버지가 미국에서 의사시래요. 그 사람 어머니는 교사시고요.
3: 엄마가 축복해줄게, 맴.
2: 하지만 엄마, 저 그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이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전혀 평안하지 않아요.
3: 엄마는 이해가 안 돼. 그 사람은 잘생겼고 부자고 크리스천이야. 그 외에 네가 더 원하는 건 뭐야?
2: 제임스와 저는 날마다 만났습니다. 저는 그가 점점 더 좋아졌죠. 그는 저에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면서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반지는 간직해달라고 고집했습니다. 그는 저희 어머니에게 집을 사드리고 살아계신 동안 재정적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제안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그와의 결혼이 마음에 전혀 평안을 주지 않았습니다. 칼리 언니와 형부는 제임스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결국 브라이언을 만났습니다.
5: 무슨 일이니, 맴?
2: 성서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몇 가지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조언을 구했더니 의견이 분분해요.
5: 주님께 나가, 맴. 다음 말씀의 구절들을 받아줬고 그 말씀을 묵상해. 준비됐지?
2: 네.
5: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골로새서 3장 15절과 16절, 그리고 이사야 32장 17절. 성경에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셔. 이사야의 말씀이야. 의의 공예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2: 저는 그 말씀들을 묵상했고 대답을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조용한 확신이 자리 잡았죠. 저는 제임스와 계속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한편 대학에서도 학업을 잘 해냈답니다. 제가 영어 실력이 좋았기 때문에 복음전도 아웃리치를 나갈 때 통역을 맡게 되었죠. 그리고 스태프로서도 고정된 위치를 유지해갔습니다. 그 누구도 제가 브라이언을 얼마나 사랑하며 그 사랑을 5년이 넘도록 붙들어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임스의 청혼에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리기 전 다시 한번 브라이언을 만났습니다.
5: 약혼 반지를 받았다는 소식 들었어. 정말 잘 됐다, 맴.
2: 그 사람 말로는 주님께서 제가 그를 위해 정하신 여자라고 하셨대요.
5: 그 사람을 사랑하니?
2: 많이 좋아해요.
5: 별로 확신이 없는 것처럼 들리네. 나에 대한 너의 감정은 무엇이니?
2: 저를 향하신 선교사님의 감정은 뭔가요?
5: 난 너를 매우 사랑해. 늘 그래왔어. 하지만 네가 어떤 마음인지 내 안에 확신을 갖기 전까진 난 청혼을 할 수가 없었어.
2: 전 늘 선교사님을 사랑했어요. 그 어떤 남자도 결코 선교사님을 따라오진 못했어요.
5: 난 평생 그 어떤 여자에게도 청혼한 적이 없어. 하지만 지금 너에게 이렇게 구할게. 맴, 너의 남편이 되어서 책임을 다하고 싶어. 너의 연인이 되는 것은 물론 너의 영적인 리더이고 최고의 친구이며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보호해주고 싶어. 나를 너의 남편으로 받아주겠니?
3: 형부에게 물어보겠다고 대답을 했다고? 아, 브라이언을 사랑하는 걸 알아. 근데 왜 네라고 대답을 안 했어?
2: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3: 그럼 제임스는 어떻게 할 거니?
2: 그 사람에겐 사실대로 말하고 반지를 돌려줄 거예요.
3: 엄마 너무 기쁘다. 난 항상 브라이언을 사익감으로 원했거든.
2: 저도 이 일에 대해선 정말 큰 평안이 느껴져요, 엄마. 브라이언과의 결혼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어요. 브라이언은 약혼 반지를 들고 7월 4일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다음 2주 동안은 결혼 준비로 정신없이 바빴답니다. 그 후 우리가 출국하기 단 이틀을 앞두고 장애물이 찾아왔습니다.
5: 믿을 수가 없어. 약혼자 비자가 거절당하다니. 대사관에서 아직 워싱턴으로부터 FBI 허가를 받지 못한 게 이유래.
2: 우리 출국하기까지 이틀도 채 남지 않았어요.
5: 공무원 말이 FBI 허가를 받으려면 7일에서 10일 걸린대. 그런데 대사관 측에서는 나흘 전에 서류 양식을 보냈다는 거야. 비자 없이 우린 떠날 수가 없는데. 게다가 이런 관광 성수기엔 항공편을 바꾸기도 힘들 거고.
2: 그럼 어떻게 하죠?
5: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실 거라고 난 믿지 않아. 맴, 우리 같이 기도하자.
2: 엄마, 오늘 대사관에서 전화 왔는지 궁금해서요.
3: 막 몇 분 전에 전화가 왔어. 대사관에서 그러던데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대. 그냥 창구로 가서 이름을 말하면 된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빨리 허가 처리를 받은 사람을 전에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
8: 어, 세상에.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 예수님 고맙습니다.
2: 우리는 브라이언의 고향인 오하이오 아크론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죠. 우리의 신혼여행은 제 평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의 어머님은 경건한 여성의 모범이었고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가운데 저를 수없이 많이 보호해 주셨던 이유에 대한 커다란 미스터리를 풀어주셨답니다. 브라이언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미래의 아내를 위해 날마다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었어요. 그 후 브라이언의 나이가 50이 되자 기도를 포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에게서 멀어져 방황했던 바로 그 해였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5: 장모님께 전화 드렸어?
2: 네, 엄마 잘 계신데요. 하지만 알렉의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는데 얼마 못 사신다고 해요.
5: 그분은 주님을 모르시지?
2: 전혀 안 믿으시죠. 저 그 어머님께 전화해서 함께 기도해드려도 괜찮겠어요? 적어도 그분께 예수님이 그 어르신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의 메시지는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5: 전화드려, 맴. 당신이 참 사랑스러워.
2: 결혼 생활이 3년째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딸을 주셨습니다. 결혼 5년째가 되었을 때 딸이 둘이 되었고 그때 언니는 방콕에 있는 선교사역을 접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언과 저는 어머니와 페터 언니가 살 집을 구하도록 돕기 위해 방콕에 갔지요.
9: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2: 나도 언니를 돕게 되어서 기뻐.
9: 맴, 내가 너에게 못되게 굴어서 정말 미안했어. 날 용서해주겠니?
2: 이미 용서했는걸. 저처럼 페터 언니도 전진과 후퇴를 겪는 가운데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닌 믿음을 따라 걷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10: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십니까? 여기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길이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로 나아가서 구원을 받으세요. 지금 어디 계시든지 과거에 무엇을 하셨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0: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욥기를 통해 과학의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욥이 일기위성을 가지고 있었는가입니다. 현시대에 가장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는 과학을 이용해서 성경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일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성경에서 먼저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욥기서 36장 27절 28절은 증발을 통해서 내일의 비가 구름으로 변화하는 물의 순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7절도 강물이 왜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을 다시 채우는 바다로부터 강으로의 물의 역순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가 쓰여진 지 오랫동안, 전도서가 쓰여진 지 600년 이상이 지난 후 주전 350년이 되어서야 아리스토텔이 비로소 물의 순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841년 한 과학자가, 그리고 갈릴리오가 1593년에 발명한 온도계와 토리셀레가 1643년에 발명한 기압계를 이용하여 구름은 증발한 물에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욥기서 37장 9절과 전도서 1장 6절 둘 다는 1940년에 마침내 확인된 바람과 날씨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위성 일기 사진을 보기 전에 이 성경 구절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성은 분명하게 이들 성경 구절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이 인정하는 많은 사실들이 원래 성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과학은 성경을 판단하는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날씨와 같은 단순한 것에 관한 성경 수준의 지식을 따라잡기 시작하는데 과학은 수천 년의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의 기술은 날로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통화만 하는 전화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이메일이나 인터넷 검색 또는 회사 업무까지 겸하는 컴퓨터 수준의 스마트폰으로 변신하였는데요. BBM 방송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BBM 방송의 앱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BBN에서 전해드리는 모든 말씀과 찬양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청취할 수 있는데요. BBN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라디오 방송 밑에 모바일 옵션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시면 어떻게 BBN 방송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제 BBN 방송 앱에서 청취는 간편하게, 은혜 생활은 깊이 있게 하는 풍요로운 신앙 생활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바른 감정 그리고 바른 의사소통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내가 느끼고 말하는 것이 제대로 전달만 되어도 갈등이나 분쟁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 표현하는 것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을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저희들은 여러분들과 좀 더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BBN 방송을 사용하시는지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소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좋습니다. 기도 제목부터 신앙 간증까지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천길님의 시 한 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메마른 땅을 안개 속처럼 헤매이다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스치고 지나치면 눈먼 이유는 뭘까?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이고 지고 있는 세상의 무거운 짐보따리 그분께 끝내주기만 하면 되는데 내 것이라고 다시 가져오는 욕심은 왜일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가던 길 즉시 멈추고 그분이 가시는 대로 뒤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뒤돌아 내 마음대로 내 갈 길로 가는 고집은 무엇일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 나의 선한 목자, 그분만 따라갑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고 그분만 따라가신다면은 이 아름다운 고백이 당신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내 행위나 공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시험을 통과하고 또 좋은 성적을 거둘 때는 우리 자신이 자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 확실히 고백하고 있습니까?

0: 순수한 크리스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조용히 해.
5: 예수님이 죄를 짓게 만들려는 사탄의 헛된 시도가 있은 후에 예수님은 그분이 자라나고 몫으로 일하셨던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어요.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회당은 매주 토요일에 성경을 읽고 설명해주는 예배하는 집이었어요. 이 특별한 토요일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발표를 하셨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읽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보여주시고 죄인들을 사탄의 지배와 죄와 죽음, 그리고 지옥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왕에 대한 고대의 예언이었어요.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들던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일제히 예수를 주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자신을 선지자들이 성경에 기록한 것을 이루기 위해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라고 선포하시자 그 이웃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예수를 마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세워진 산 벼랑으로 끌고 가서 그 아래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한가운데를 지나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통치권을 가지셨어요. 아담의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죽어가는 자손들과는 달리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왕은 완전하게 지배하셨어요. 아무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그분에게 손도 댈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그들을 만져주실 거예요.

선지자들의 성경에 있는 메시아의 이름 중 하나는 여호와의 팔이었어요. 예수님의 기적들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분의 손으로 만져주시거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즉시 건강해졌어요. 큰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많은 아픈 사람들을 예수의 발 앞에 데려다 놓았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병은 없었어요.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이 나아라. 그러자 나병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사람들이 온갖 환자들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게다가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떠나가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귀신들을 꾸짖으시며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신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그분에 대해 증명해 주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 악한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능력을 목격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하늘나라에서 쫓아내시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대장의 통치권은 허물어졌어요. 영광의 왕께서 그들의 세계를 침략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탄의 능력은 약해졌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죄의 저주는 힘을 잃었어요. 기적들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그의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기차에서 신문을 파는 소년이었습니다. 카네기는 한 달에 4달러를 받고 일한 소년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주당 6달러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것은 바로 비전인데요.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장래 비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도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쉽게 접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보시면 천국으로 가는 길 혹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은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이웃이나 동료가 있다면은 BBN 한국 방송을 소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제 웹사이트 상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느 한 유명한 축구선수가 스포츠 경기장이 아닌 무대에 올라가서 어느 교도소에서 300명의 수감자들에게 이사야서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이사야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유명한 운동선수의 멋진 경기 얘기가 아니고 다 깨어지고 상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교도소에서 나타나셨어요. 그 자리에 참석했던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예배실에 예배와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트위터에 올렸답니다. 사람들은 함께 울며 또 함께 기도를 했답니다. 끝에 가서 27명의 수감자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의 삶을 바쳤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스스로 만든 탐욕과 이기심과 또 중독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날 아침 교도소에서 나는 중심 구절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 구절은 하나님이 나 곧 나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꼭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18절에 격려를 하십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만이 용서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삶을 예수님께 드릴 때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제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미 삶을 드렸다고 해도 주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어떤 분인지 진정 어떤 분인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를 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자신의 죄에 갇혀 있나요? 자신의 깨어진 삶에서 풀려나와서 자유를 누리려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신성한 도서관이라고 부르는데 꽤 합당한 말입니다. 비록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생각되지만 그것은 66권의 개별 책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66권의 책이 한 가지의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대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고와 예언을 담고 있으며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구속자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숨겨 있으시고 신약에서 드러나셨습니다. 성경은 그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로 다시 승천하신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지구상에 다시 오실 다음 사건을 계시함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BBN 성경대학에서 준비한 초신자를 위한 입문 과정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기에 우리의 궁금증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마치고 나시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며 신앙인의 삶을 생각하게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등록하셔서 공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웹사이트 주소는 bbnbi.org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bbnbi.org입니다. 지금 BBN 성경대학 등록하기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제가 몇 년 전에 안식년을 가졌을 때 그동안 가보고 싶었지만 가보지 못했던 미국 교회 몇 군데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벤나이스에 있는 Church on the Way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한때 그 유명한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목회하신 교회죠.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교회당 앞에 보니까 북세일즈를 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가보았더니 책 한 권당 무조건 1불씩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법 좋은 책도 많은데 1불이라는 이런 행제가 어딨냐 해서 멈추었어요. 저나 저희 집사람은 세일즈 하는 곳이면 일단 멈춥니다. 혹시 건질 게 있나 해가지고.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와이프는 세일즈를 해도 제대로 된 걸 건지는데 저는 꼭 쓸데없는 거 샀다가 버리는 애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법 괜찮은 책 하나 건졌어요. 아쿠아 철치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아쿠아라고 하는 말은 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므로 직역하게 되면 물교회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은 오늘 이 시대를 퍼스트 모던 문화의 물결이 흐르는 그런 시대로 보고 그 물결 속에 교회가 어떻게 세속화의 물결에 뜯어내가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나 이 문제를 다루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결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방법, 뭐 리더십 스킬 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소개를 했고 실제적이고 탁월한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제 마음이 시원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과연 이와 같은 것만으로 이 강한 세속화의 물결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방법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교회를 삼킬 듯이 달려오는 세상의 물결을 과연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I don't think so.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물결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세속화의 물결을 뒤집을 만큼 더 강한 능력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성령의 물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령의 물결은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생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수의 능력인 성령이 온 교회를 덮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되고 진정한 차원의 변화와 부흥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는 아쿠아 철치, 물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분들은 일반적으로 물이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죠. 나약하고 무능력한 것을 물로 표현하잖아요. 뭐 나를 물로 보느냐, 물 먹인다, 물 태우 뭐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물에 대한 컨셉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존에도 필수적이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도 필수적입니다. 교회에는 물이 많아야 돼요.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지 은혜가 살아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야지 생기가 주어지게 되고 세상을 이길 힘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에 소개되고 있는 초대교회를 일으킨 동력이 바로 여기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처럼 초대교회는 세상에 포위당한 듯한 그런 교회였어요. 세상 문화 가운데 포위당하고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초대교회 상황이었습니다. 왜곡된 유대주의가 교회를 공격하고 타락한 그레코 로만 문화가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 제국의 핍박이 교회를 압제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숨죽이면서 겨우 생존할까 말까 하는 것이 초대교회 상황이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유혹과 압제를 깨뜨리고 오히려 세상을 뒤집어 놓았어요. 어떻게 약한 그 초대교회가 그 당시 막강한 로마 제국을 뒤집고 세상을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조직력 때문일까요? 좋은 전략 때문일까요? 아니면 리더십 스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생수가 교회를 교회되게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성령이 가득 차게 되면 교회가 파워를 갖게 됩니다. 성령이 가득 차게 되면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이 성령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교회가 성령의 강물에 잡히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이건 개인이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은혜에 잠긴 상태가 돼야지 우리가 세상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강물이 다시 우리 개인 삶 속에 흐르게 할 수 있을지, 혹은 성령의 그 물결이 교회를 덮어서 참된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그 본문에 보시면은 교회 사역을 생기 있게 만드는 비결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컨셉이 12절에 나와 있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에 지체가 많은데도 한 몸이고 또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체를 가지고 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를 이루는 유니티, 이것은 유니폼이 아니라 유니티입니다. 똑같은 색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서로 통일성을 이루는 것. 이와 같이 교회를 통일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은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교회를 표현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이 교회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favorite term이 body of Christ,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말일까요? 교회는 유기체다 그런 뜻입니다. 오르가니즘이다 그런 뜻이, 생명이 있는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성장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무드를 타기도 하고 심지어 때로는 아프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조직체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조직체라고 하는 것은 오르가나이제이션이죠.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르가나이제이션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세상적인 조직체가 아니라 행정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조직체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인 면이 있는 것이지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직접 다스리고 움직이시는 그리스도의 몸, 그러므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교회를 다스리면 생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다스리게 되면 교회에는 진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안으신 그분이 교회를 다스리게 된다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변화를 받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교회의 모습인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이 참 귀한 것이고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와야만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할 때에 이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 몸 밖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Body of Christ,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13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성령으로 침례받는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성령 침례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Baptism by the Holy Spirit, 이건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특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을 하지만 오늘 본문 자체만 놓고 보자면은 성령으로 침례 받는 것은 바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훨씬 더 뜻이 분명해집니다. By one spirit we all were baptized into one body. 한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사건, 이게 바로 baptism of the spirit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고 그때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이 본문에 표현된 침례받는다는 이 표현이 여러분은 익숙하지 않지만 헬라 문법을 보게 되면 에우레시드 텐스라고 하는 특별한 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포인트 액션, 단 한 번도 일어나는 사건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텐스죠. 그러므로 이 사건은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 반복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과 같은 것으로 보지만요, 성령 충만은 repeat 되는 사건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때 성령 충만의 시제는 present tense, repeat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충만 받았지만 내일 충만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충만 받고 충만 받지 못하는, 이 성령 충만은 repeat 되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은 한 번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은 성령 침례를 구원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일리가 있고 또 그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더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하고 싶은 면이 있습니다. 만일 단순히 예수 믿고 거듭나는 사건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바울이 굳이 뱁티즘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있을까? 이 침례라는 이 단어는 일종의 메타포입니다. 일종의 비유법인데요. 왜 하필이면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을 했을까? 이 뱁티즘의 의미가 뭔가요? 이 뱁티즘, 이 말의 근본적인 문자적인 의미는 잠근다는 뜻이에요. 이멀스한다. 물론 교회마다 교단마다 조금 해석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신약 성경 공부하신 학자들은 다 그리합니다. 이 뱁티저 혹은 뱁티스마, 이 말은 이멀스한다, 디핑한다, 푹 잠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뱁티즘 받으실 때 머리에 살짝 바르고 나오셨나요? 푹 잠그셨나요? 푹 잠그셨어요. 이건 누구나 다 동의하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너희도 침례주라고 할 때는 두 말할 필요 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푹 잠그는 것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고용한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잠그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단순한 거듭남의 사건, 구원 사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후에 나의 삶이 성령에게 잠겨지게 되는 사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리 성령에 잠겨지게 되는 사건,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굳이 baptism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더구나 13절 하반부를 보게 되면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You are given one spirit to drink. 이 성령을 마신다는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한번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마시고 마시는 지속적인 체험을 강조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능력 있는 크리스천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비결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 들을 뿐만 아니라 성령에 잠겨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지 내 삶이 변하고 이랬던 생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강에 잠겨야 돼요. 성령에 푹 잠겨져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의 삶을 이끌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고 성령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승리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언제가 가장 강할 때일까요? 성령께서 다스릴 때가 가장 강한 교회예요. 사람들이 다스릴 때가 아닙니다. 많은 군중들이 다스릴 때가 아니라 어떤 조직체나 시스템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권자가 돼서 교회를 다스리면 세상의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참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비결, 크리스천이 크리스천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성령의 능력에 잠기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강물에 잠겨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강에 잠겨 살게 되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잠김의 삶을 사는 자에게 나타나게 될 세 가지 축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른 역할을 하는 축복이에요. 바른 역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바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만이 들어와서 성령에 잠길 때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 선물이 뭘까요? 은사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또 특별하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spiritual gift라고 부르죠. 이게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사가 주어지는데 은사를 따라 일할 때 우리 역할이 바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다양한 은사를 나열하고 있죠. 제가 카운트 해봤더니 오늘 본문에만 9가지가 나옵니다. 9가지.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4군데 더 나와요. 그래서 신약성경 전체 5군데 은사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거기 나오는 은사들을 중복되지 않게 은사들의 숫자를 다 카운트하면 몇 개 정도나 될까요? 20개가 나옵니다. 20개. 20개 은사. 여기에다가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독신도 은사로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위해 독신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받을 만한 사람만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독신으로 사는 것도 은사로 취급한다면 21개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또 어떤 분들은 순교하는 것, 박해, 선교사, 중보기도, 귀신 쫓는 것, 가난까지도 은사로 보았어요. 아무나 가난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은사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은사.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자발적인 무소유를 말합니다. 우리 아시시 성인 같은 성 프랜시스 같은 분이 바로 연사에 해당할 수가 있죠. 마리아와 같은 것들을 다 카운트한다면 토탈 27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뜻일까요? 다양하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을까? 그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은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하게 우리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도 바르게 수임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유니크한 나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바로 사용을 해야지 다른 사람의 은사를 가지고 시기한다든가 흉내를 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피터 웨그너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죠. 우리 찰스 피터 웨그너입니다. 풀네임이 풀러 신학교의 교회 성장학 교수를 역임하시던 분이죠. 지금으로는 은퇴하시고 사실 요즘은 조금 그분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소위 말해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뉴 아포스톨릭 레포메이션이라는 그 운동에 관여를 하시면서 조금 영적으로 약간은 좀 익숙하게 나간 면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분이 풀러 신학교에서 티칭하실 땐 그렇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근전하셨고 쓰신 책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신 후에 남미에 있는 볼리비아로 선교사로 지원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원래 사역은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선교를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항상 부르고했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고 하면은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었어요. 빌리 그레임 목사님은 한번 설교하면은 초청을 하면은 수천 명이 결신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나도 빌리 그레임처럼 한번 설교하면 이렇게 많은 자들이 결신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빌리 그레임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제스처를 따라서 하고 그분의 억양, 노스캐롤라이나 억양이 있습니다. 독특한 억양이 있습니다. 그 억양을 가지고 발음을 하고 심지어는 설교할 때 The Bible Says, 이거 빌리 그레임의 18번이잖아요. The Bible Says를 설교 때마다 수십 번 연발을 했어요. 이와 같이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설교를 마친 후에 초청하면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굉장히 실망이 됐습니다. 혹시 내 기도가 잘못됐나,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던 중에 이 대중전도가 안 된다면 그럼 개인전도를 해보자. 그때 자기에게 전도 가르친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대요. 그 교수님은 버스를 타고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면 버스에서 내릴 때쯤이면은 그분이 예수 믿고 결신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버스를 타고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버스에서 내릴 무렵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고 되었다는 그런 현상을 봤어요. 왜 나는 안 되는 것일까? 왜 나는 빌리 그레임처럼 될 수가 없고 왜 나는 버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을 결신시킬 수가 없을까? 이분이 스트러글링하며 기도하던 중에 발견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The Evangelist. 이게 은사 중에 하나인데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시지 않았구나 이 사실을 발견했어요.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복음 전거자의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피터 웨그너는 자기에게 그 은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가르침의 은사와 영적 능력의 은사가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은사를 따라 사역한 결과 신학교 교수가 되고 영적 운동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해야 될 독특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흉내내거나 누구를 따라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성령 안에서 각자 역할을 다 감당하게 되면 교회 전체가 건강한 교회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로 내가 해야 될 바른 역할을 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살면 채워주심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채워주심의 축복. 우리 13절 하반부를 보시게 되면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침례를 말한 후에 성령을 마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To drink the spirit. 성령을 마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마심에 대한 이유를 한 이유가 뭘까요?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한 것입니다. 솔직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목마름이 없는 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케이스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갈증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 부모님께 학대를 받았거나 누군가에게 포림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누구보다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시큐리티에 대한 갈증까지 문이 계세요.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채 떠돌아다니는 그런 분들 계시죠. 이 시큐리티에 대한 갈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만남에 대한 갈증까지 문이 있습니다. 론리니스, 이 고독함에 대한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명예에 대한 갈증, 칭찬에 대한 갈증, 인정받음에 대한 갈증, 각양각성의 갈증들을 우리 모두가 안고 삽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이민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의 삶 자체가 척박한 환경입니다. 메말라 있는 땅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메마른 이민의 삶을 살면서 목마름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목마름이 있을 때에 무엇을 통해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까요? 세상 물질을 통해 가능할까요? 혹은 쾌락의 술잔을 들이킴으로써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나에게 안겨주는 잔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것이지 우리를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워드 휴지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갑부가 있었잖아요. 항공사업과 영화사업으로 에비에이션 비즈니스로 엄청난 돈을 벌었던 분입니다. 통계에 보게 되면 그분이 돌아가실 때 남겼던 재산이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은 $6.6 billion, 66억 불의 돈을 남겼던 그야말로 재벌에 속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삶이 화려했는지 그가 진 피르스라고 하는 영화배우와 결혼을 하고 그 외에도 헐리우드의 수많은 여자배우들과 연문을 뿌렸던 사람, 가장 화려하고 쾌락을 누리고 돈이 많았던 그런 인물인데 그의 말년이 어땠는지 다 아시죠? 말년은 진짜 쓸쓸했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호텔방에서 혼자 있다가 나중에 죽기

있습니다. 66억 불을 가진 부자가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게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세상이 주는 잔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마셔보아도 채워지지 않는 것, 이게 세상이 나에게 안겨주는 세상의 잔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 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근본적인 치유가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상한 마음을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고, 말랐던 나의 심령 가운데에 참된 생기와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처음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 앞에 나가셔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유명한 초청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장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금형절이 끝나는 끝날 그날에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너희들 가운데 목마른 자가 있느냐? 나에게 와라. 나에게 오면 내가 너에게 줄 생수가 있는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는데, 이 생수가 뭐라고 하셨어요? 39절에 보면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의 가슴 속에 부어주시는 생수를 받아야만 목마름이 채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 목마름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채워지지 않는 삶의 욕구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고 성령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처럼 정말 채워달라는 기도, 성령 앞에 나를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성령의 부으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때 참된 기쁨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바른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는 나의 가란 심령, 메마른 심령이 성령의 채우심으로 충만케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 따라 살게 되면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이 흘러가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자체가 생명의 강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시면은 이 사실을 가장 그래픽하게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환상은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대한 환상을 다 보여주신 후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 옛 성전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훼파되어지고 불타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훼파와 동시에 하나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셨죠. 그게 에스겔서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성전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가운데 주어진 후에 그 다음 주신 환상, 이것은 환상이면서도 동시에 일종의 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명에 대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대한 환상,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서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1천 척쯤 지났을 때 재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왔어요. 또 1천 척쯤 지난 후에 재보니까 무릎까지 왔어요. 또 1천 척이 지난 후에 그 강물의 깊이를 재보았더니 허리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또 1천 척이 지난 후에 보았더니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목까지 찼을 때는 쉽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아직 잡힌 상태가 아니에요. 발목까지 있는 신앙. 근데 무릎까지 가게 되면 조금 불편해요. 무릎까지 물이 차면 내 마음대로 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러다가 허리까지 가게 되면 많이 컨트롤 당해야 돼요. 이 허리는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허리를 꽉 붙잡으면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성령께서 내 허리까지 채워 있으면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강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는 말은 물 속에 잠겼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강물 속에 푹 잠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이 강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이게 성령에 사로잡힌, 소위 말하는 성령의

충만이 나에게 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령이 나의 모든 것을 꽉 잡게 되면,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장악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행하게 하심을 따라 하게 돼 있어요.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진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진리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바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잡힌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잡힌 인생이 되고 성령의 강물에 나의 전신이 잡혀지게 되면 그때 참된 차원의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강수가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에스겔 40장 8절 말씀에 하면은 아라바 바다까지 갔다 돼 있어요. 아라바 바다는 오늘날의 사해를 말합니다. 죽음의 바다. 거기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사해인데, 그 사해 바다에 성령의 강이 흘러가니까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살아나고 강 좌우에 과실나무 열매가 열리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Exactly 똑같은 일이 성경 기록에 하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귀의 다락방에 있던 그 성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게 되자 그 성령의 강수가 예루살렘을 적시고 그것이 온 유대 땅을 적시고 그 성령의 강수가 사마리아 땅을 적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 땅을 적시게 된 것, 이게 성령이 말하고 있는 복음 운동이고 오늘날의 선교 역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성령의 강이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의 강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아직 이 성령의 강이 닿지 않는 곳이 있다면 우리 성령의 강이 그곳에 흘러가게 해야 돼요. 혹시라도 나의 삶이 이 성령의 흐름을 막고 있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께 다시 재원신하고 나를 통과해서 이 성령의 강이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가 성령의 생수로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생수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성령의 열매가 꽃을 피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12월 8일 한생명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한 어떤 행사나 연례 사건으로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그날 몇 명이 올지 I don't know. 그리고 실제로 그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희 교회 성도가 늘지 안 늘지도 I don't know. 그건 우리의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마음에 사랑하시는 그 한 생명을 내가 품고 그분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구원받게 하는 것은 제가 아니고 저희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그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복음 듣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성령의 흐름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의 행진은 우리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12월 8일까지 우리 온 교회가 한 생명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날 우리가 모셔야 될 그 생명이 그날 예수님 만나고 복음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전심을 다해 기도하며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내 심령이 말라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감격도 없고 마음속에 시험만 들고 내 마음속에 답답함으로 막히는 흔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깨뜨리고 들어오셔서 나의 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조지 워싱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성공 비밀이 궁금하냐? 그것은 매우 간단하다. 그 비밀은 성경에 있다. 그러면서 잠언 3장 6절 말씀을 알려주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들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임찬혁 강사의 글로벌 디아스포라와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1: 이민자들은 미국을 비크리스찬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들은 미국 기독교를 비유럽화시키고 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뭐 한 50개 주에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5,000개 정도 거의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4,500에서는 5,000개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 그 소수민족들, 한국 사람들이 소수민족이죠. 소수민족들도 이 북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복음 전파하는데 동역할 그런 필요가 있어요. 그 선교지는 그 오버데어라는 그런 개념을 정말로 이제 깰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미션에 몇 가지 그 디멘션이 있는데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LA에 있었을 때 그 재팬에서 마리칸 선교단체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계, 일본 분들이 하는 선교단체, 60년 이상 된 선교단체인데 거기에 이제 남미 선교 디렉터로 있으면서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그 일본 그 디아스포라 교회들 지도자들하고 이제 사역을 하는 걸 했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그러니까 재팬에서 아메리칸 철치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1904년에 생긴 교회인데 이름이 윈터스버그 철치라고 윈터스버그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1900년도 초에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그쪽에 오렌지 카운티 디즈니랜드 있는 그쪽에 옛날에 딸기밭이 많았어요. 그쪽에는 일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to the diaspora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이제 교회를 이제 만든 거예요. 1904년에. 그래서 자기들, 그러니까 Japanese American들, 그 1세 보면은, 2세, 2세, 3세, 4세 그래요. 1, 2, 3, 4. 그러는데 자기 자신들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Mission among the diaspora. 오케이? 됐죠? 그럼 Mission with the diaspora. 그러면은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에 저처럼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차이니스 아메리칸이나 결혼하는 이제 백인들도 들어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교회가 재피니스 아메리칸에서 이제 에이시안 아메리칸 이렇게 조금씩 넓어지게 됐어요. 멤버십 베이스가 됐죠? 파트너십. 그러면서 이제 비하인드 디아스포라는 이분들이 이제 더 나가서 그 북미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원주민들한테 가서 사역을 한다든가 크로스컬처리죠. 아니면 뭐 아프리카의 케냐나 캄보디아나 태국 같은데 단기 선교팀을 보내고 그 교회를 개척하고 자 그럼 이제 트랜스내셔널이 되는 거죠. 나라 국경을 넘어서 가는 거죠. 됐죠? 디아스포라 미션스 많은 부분을 커버하는데 제가 이렇게 인트로니까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자체는 그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됐는지 그거는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는 모르겠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거고 그리고 그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구속사적인 그 역사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을 찾아보는 게 필요하죠. 다만 우리가 여기 와서 잘 먹고 잘 사는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만 왔나? No, I don't think so. 그러면 좀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있는 그 디아스포라 그룹도 여기서 말한 디아스포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한인 디아스포라도 되지만은 비한인 디아스포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세계 곳곳에서 온 디아스포라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 있음으로써 좀 더 이 복음에 오픈이 되고, 복음을 이렇게 가서 전하는데 훨씬 더 안전하고 그리고 효과적이고 또 가격도 싸고. 그래서 몇 가지 그 디아스포라 사역에 대한 그 모델을 다민족 다문화 사역의 모델들을 좀 할게요. 그러니까 새빵살이 모델이라고 그랬는데 맨 처음에 이게 뭐냐면은 간단히 얘기해서 한 소수 민족 그룹이 다른 그 민족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세입자로 그냥 테넌트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랜드로드하고 테넌트의 관계예요.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980년대 이제 90년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때만 해도 한인 교회들이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자체 교회가 있는 한인 교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교회들 많이 빌렸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참 구박을 많이 당했어요. 뭐 김치 냄새가 난다. 애들이 너무 시끄럽다. 왜 교회를 청소하지 않느냐. 컴플레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한인 교회들도 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자체 교회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아프리카 교회나 뭐 다른 아시아, 뭐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뭐 라오스, 몽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몽고 교회나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해요.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랬을 때 이제는 그 한인 교회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좀 구박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제가 얘기를 몇 번 드렸어요. 옛날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호되게 시집살이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집살이 시킨다고. 그래서 저는 뭐 담임 목회를 안 하니까 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개인적으로 그런 그러니까 소수민족들 저희 한인 교회보다도 좀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교회들이 왔을 때 뭐 교회 재정에 큰 지장이 없다면은 뭐 한 달에 뭐 천불, 이천불, 삼천불 받는데 그거를 세계 선교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그냥 환대하면서 호스트하는 뭐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한 부서 모델은 하나의 그 그냥 부서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보통 그 한인 교회의 EM은 세 가지 모델이 있어요. 하나는 디펜던 모델이고, 그러니까 의존형이고, 하나는 인터디펜던,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인 모델이고, 또 하나는 인디펜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모델인데, 그러니까 디펜던 모델은 여기 있는 게 한 부서로 있는 거예요. KM의 한인 교회에 그냥 한 부서로 그냥 영어 하는 애들이 모여서 뭐 대학생이나 뭐 몇 명 모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한 부서로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터디펜던트는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는 독립이 돼 있는데 당회나 이런 걸 봤을 때 서로 한 지붕 밑에 두 가지 살림을 하고 있는 좀 그런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 모델은 완전히 이제 벗어난 거죠. 재정도 마찬가지고 정책이나 모든 면에서 독립적으로 이제 EM이 자기 스스로 이제 운영을 해가는. 이제 다중교회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소수민족이 그러니까 한 주류 교회에 그러니까 한 이제 소속이 되면서 각 민족별 그 회중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 컨그리게이션이에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교회 개척 모델은 네, 교회가 아니면 교회들이 계획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단일 소수 민족 혹은 다민족 교회를 세우고 후원하는 경우. 샌프란시스코의 저쪽 이스베이라고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버클리 쪽에 있는 데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아프간 철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교회인데 그 베이에리아에 있는 한인 교회하고 중국 교회하고 백인 교회하고 셋이 그 중형 한 500명 이상 되는 그 세 개의 교회들이 뭉쳐가지고 한 그 아프가니스탄 그 목사님을 청빙해서 아프간 그 교회를 거기다가 철치 플랜팅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시스터 철치 비슷하게 그런 그러니까 교회 개척 그런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동역은 여러 개의 다른 민족 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소수 민족 교회 혹은 다민족 교회를 시작하는 경우, 뭐 이것도 뭐 비슷한 케이스고요. 입양 모델인데, 그러니까 입양은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몽골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해.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이 교회를 입양을 해서 그 교회를 격려하고 좀 더 힘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자. 근데 그 입양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제가 저기 보니까 따옴표를 이렇게 해놨는데 조금 망설인 이유가 좀 입양이라는 그 어감이 좀 내려간다는 느낌이 있어서 저렇게 했어요.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입양할 때 우리가 어린 아이나 아니면 좀 더 나가서 티네이저를 입양하지 우리가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입양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입양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상하에 그러니까 요새 한국에서 말하는 갑과 을의 관계 같은 어감이 뉘앙스가 풍겨요. 아직까지 그 어떠한 그 단어로 대처할지 몰라서 그냥 입양이라고 옵션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있고요. 동화 모델은 시뮬레이션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커다란 그 호스트 출처가 있고 거기에 모든 이제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많은 다 민족들이 모여서.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영어로 진행되고 이제 미국 스타일로 진행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민족 그 신자들이, 예를 들어서 LA 맨하탄에 있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하는 그 리디머 처치. 거기가 그 한인, 그러니까 1.5세 2세들이 가장 많은 많이 가는 EM이라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뭐 그 외에도 뭐 많은 그 다른 민족들이 가 있지만은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단순히 2세뿐만이 아니라 3세뿐만이 아니라 1.5세도 있고 1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다민족들이 그 하나의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흡수가 돼서 거기에 이제 동화되는 거고 이제 멀티 처치 모델은 이제 다교회 모델이에요. 여러 교회에 다른 소수민족이 한 주류교회의 건물을 사용하지만 각 민족 그룹이 독립된 모임의 형태로 유지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다민족 모델이라고 한 교회의 구성원이 여러 소수민족 그룹의 사람들이고 다민족 예배의 형태로 모이는 경우.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이벤젤리커 스튜던 그 펠로십이라고 거기에 가면 이제 에이시안들이 한 3분의 1 라티노들이 한 3분의 1, 아프리칸,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아프리칸, 한 3분의 1 정도 굉장히 특이한 교회가 있어요. 한인 그 일세 목사님이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를 그 이제 세운 그런 케이스인데 거기에 가면은 이게 교회에 이게 한 수십 개의 그 국기들이 이렇게 쫙 있어요, 벽에. 그러니까 그 교회에 다니는 멤버들의 그 국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복합, 뭐 짬뽕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설명한 그 모델들이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된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북가주에 제가 아는 교회 이제 헤셀 초치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미국 교회가 한 75년 이상 됐어요. 그 한 5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 그리고 또 그 교회 또 라티노 교회가 또 있고 거기에 보면 또 태국 교회가 이렇게 모여요. 근데 한 교회예요. 한 교회에 세 개의 그 congregation이 있는 거고 거기에 있는 그 목사님들은 다 그 교회에 속한 분들이에요. 근데 중국 교회가 몇 년 전에 왔다가 이제 교회를 빌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측에서는 그러면 우리의 그 그냥 하나의 그 식구로서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합치자 그런 의미예요. 그쪽에서 노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장소만 빌려서 썼으면 좋겠다. 장소를 빌려서 쓰고 렌트를 주고 이렇게 몇 년 하다가 교회 건물을 구입해서 이사를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짬뽕 그런 모델이라고 복합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모델이 보면 이제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통역 모델인데, 그러니까 예배나 성경 공부할 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남가주에 있는 은혜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은 제가 알기로는 영어하고 러시아어하고 그 중국어로 이게 통역기로 통역을 해요. 동시 통역식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뭐 스페니시나 뭐 러시안이나 그런 거 하는 것을 제가 시카고 지역에서도 제가 봤고요. 아, 그다음에 셀 그룹 같은 경우는 그 지금은 모르겠는데 여기도 이제 오렌지 카운티 얘기인데 제가 오렌지 카운티 그 이제 캘리포니아 얘기를 잘 많이 하는 이유가 제가 남가주에서 이제 15년 살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수정교회라고 있어요. 수정교회는 예배는 뭐 다 영어로 드리는데 그 셀 그룹을 그러니까 스몰 그룹을 그러니까 언어로 나눠서 해요. 주중에. 그러니까 한국어로 하고 중국어 그룹이 있고 스페니시로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특이한 그런 케이스고요. 하우스 출치도 있고 멀티 제너레이션은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호성기 목사님 하는 데는 1세, 2세, 3세가 같이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린대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1세, 2세, 3세가 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특이한 사실이 보세요. 이거는 단일 민족, 다문화, 다세대, 다언어예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한국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1세, 2세, 3세라도 한인이니까 단일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문화예요. 왜냐하면 1세, 2세, 3세가 1세하고 2세하고 다르고 2세하고 3세하고 달라요. 그 다세대는 3세대가 모였으니까 다언어는 영어하고 한국어로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봤다시피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다민족, 다문화, 사역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단일민족이 다문화가 될 수가 있고 이게 다민족이 단일문화가 될 수가 있는 것 같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그쪽에서 온 이제 국제결혼하고 그래가지고 아니 국제결혼 안 했어도 이제 2세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잖아요. 애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겉에는 흑인일지 몰라도 얘네가 얘기할 수 있는 말은 한국어밖에 없고 한국어가 제일 잘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한국 교회에서 생각해보세요. 그 언젠가는 2세, 3세 지나면서 한국 문화에 이제, 그 이제 동화가 되면서 한국 언어밖에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은 다민족, 단일 문화, 교회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하는 얘기인데 한국에서는 다문화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다문화 가정, 뭐 다문화 정책 이렇게 다문화 얘기하는데 한국에서 정부도 마찬가지고 공식적으로 일반 사람들도 다민족이라는 말을 많이 안 써요. 그렇죠? 많이 안 들어봤죠. 다민족 정책이라고 들어봤어요? 왜일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다문화는 많이 써요. 평상시에 항상 쓰는 거예요. 다문화 학생, 다문화 프로그램, 다문화 정책. 근데 다민족은 안 써요.
2: 우리가 단일민족이니까 그거를 해치지 않는 거.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서 이렇게 흐리지 않는 건가요?
1: 저도 그런 생각 해요. 저도 그걸 놓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제가 내린 그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이 세계 어디서 오든지 간에 한국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러니까 한국인화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귀화시키는데 그러니까 다민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그러니까 피부 색깔을 떠나서 문화를 떠나서 한국인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몇 년 전에 그랬고 프랑스의 사르코지 총리가 몇 년 전에 얘기했고 독일의 메르켈 그 총리가 몇 년 전에 얘기했어요. 공식적으로 우리의 다민족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다고 얘기했어요. 공식적으로 세 나라에서 그 이유가 가장 큰 거는 그들은 동화 정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블란서에 왔으면은 블란서와 해라. 블란서어 말 배워라. 내 그 무슬림들 히잡 쓸 때 딴 사람들은 왜 안 쓰는데 너는 왜 너 혼자만 히잡 쓰냐. 벗어라. 블란서와 되라. 영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조금 약간의 그 좀 디퍼런스는 있었지만은 다 실패를 했어요. 왜냐면 특히 이제 무슬림 같은 경우는 그게 안 통했거든. 그러니까 블란서 같은 경우에 몇 년 뭐 지금도 가끔씩 그렇지만은 그 인종 특히 이제 뭐 북아프리카에 온 에서 온 디아스포라 후예들 뭐 슬럼 같은 데서 살고 폭동 일어나고 그런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동화 정책이 실패했어요. 근데 한국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가는 것 같아. 그리고 아까 그 단일 민족이라 얘기했는데 정말 한국이 단일 민족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단군신화 같은 얘기예요. 저하고 아까 그 형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저랑 같은 그 임신데 어느 정도 우리 집안일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 집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00년 전에 고려 충렬왕 때 넘어왔어요. 중국에서. 그리고 저 형제하고 저하고 학렬이 똑같아서 우리가 30제너레이션이요. 30th generation.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서도 많이 건너오고 몽고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올라간 다음은 한족 출신이에요. 일본에서도 많이 건너오죠. 인도나 월남이나 그런 데서도 많이 왔어요. 몇백 년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단일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그건 It's a national myth. 미스터 미스 그거는 당군신 같은 얘기예요. 그 웅녀가 그 뭐야 탈을 먹었더니 사람이 됐다 뭐 그래. 단일민족이라는 거 없어요 세계. 완전히 세계 남태평양 같은데 그냥 거기서 몇천 년 동안 혼자만 살았으면 몰라도 단일민족은 그냥 그거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한국의 소위 말하는 다민족 다문화 정책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우리는 단일민족이라는 그 착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여기 이제 라민사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미국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가 이 미국에 있는 기독교들을 정말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키를 열쇠를 가지고 있다. 지금 주류 사회를 봤을 때 주류 교계를 봤을 때 미국 전체적으로 모든 교단들이 특히 진보 교단 같은데 그런 데서는 다 교인들이 뭐 유럽은 뭐 거의 무너져 가는 정도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희망이 있는 게 디아스포라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영국에서 가장 큰 그 교회가 나이지리아 그 목사님이 심어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교회예요. 영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제가 이제 어저께 그 한국의 그 서울 여의도 교회에서 이제 저 손님들이 왔어요. 이제 여의도 그 이제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 이용훈 목사님하고 몇 분이 와서 이제 같이 오찬하고 이제 저 캠퍼스 투어하고 그렇게 해드렸는데, 그 교회가, 50만이거든요. 한 원 싱글 처치 멤버십이 50만이에요. 근데 여기 미국에도 450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순복음교회가. 그건 굉장한 거예요. 그 파워라는 거는. 그게 이제 그 디아스포라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저력이에요. To reach diaspora. 이거는 뭐 시간상 제가 좀 넘어가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한 가지 여러분한테 그저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이 딴 사람과의 그 새로운 릴레이션십을 시작할 때, 릴레이션십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해요?
2: 알아가는 과정.
1: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가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작해봐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 그러니까 밥을 먹기 전에. 먹어요.
2: 예? 이런 걸 물어보지 않을까요?
1: 예.
2: 이름하고 어디 사는지.
1: 그쵸.
2: 뭘 하는지.
1: 그쵸. 그거예요. Any relationship starts with a hi.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relationship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그거는 민족인가, 그 문화를 떠나서 그건 그렇게 시작해요. It starts with a hi. 안녕하세요. 뭐 여러 가지 그, 맨 처음에 오프닝 하는 그 자체 차이는 있지만은 그게 시작하는 거예요. Getting to know each other. 그래서 캠퍼스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슬림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그러니까 꼭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의도뿐만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서 그냥 get to know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종교를 떠나서 그 사람은 귀중한 존재예요.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웨브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기독교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기독교의 중심이자 결정적으로 중요한 존재이기에 항상 그에게 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이들 중에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들이 많은데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본질적인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BBN 방송은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제자가 되어 주님께 쓰임받도록 방송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 후원 그리고 ITL 카드를 나누어 주시는 일은 주님의 유언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www.bbnradio.org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루이빌 제1한인침례교회에서 선포된 김민수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김민수 목사님께서는 한 영혼을 주님의 품에 인도하는 열정을 가지고 신앙훈련으로 구비되어 세상을 책임지는 교회로서의 비전을 향해 열심히 사역에 임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오늘의 말씀으로 초대합니다.

0: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35절부터 4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 아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느라 하니라. 35절부터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온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치료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일마다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치료하시는 예수님, 오늘은 네 번째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심으로 주님이 세상에 참 빛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맹인은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은 맹인을 가리켜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있는데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맹인에게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때 당시에는 눈병이 났을 경우 눈에 침을 발라서 치료했는데 예수님도 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맹인의 눈이 치료되어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맹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치료해 주셔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볼 수 있게 된 이 사람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육체적인 눈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의 치료를 위해서 이 사람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의 치료를 가르쳐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치료하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맹인을 가장 먼저 발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셨고 육체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보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아마도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을 치료한 사람이 구약의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을 치료해준 요단강의 물처럼 실로암 못에서 그 물로 치료를 받았으니까요. 이제 예수님은 육체적인 눈이 떠져 보게 된 사람을 다시 만나주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낼까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심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36절에 우리나라 말에 의하면 기록이 주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선생님 Sir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38절에 우리나라 성경에 역시 주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영어 성경에 의하면 주님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맹인은 육체적인 눈은 치료받았지만 영적으로 계속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이 사람을 찾아오셨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드디어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육체적인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영적인 눈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절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이나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다면 아직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예수님을 만나 예배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실로암이라는 찬양,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가 마치 육체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데 실로암에 가서 예수님이 쓰쓸하면서 우리의 눈이 떠진 것처럼, 그러나 육체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진 그러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매일 감사하고 찬양 예배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인데,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배웠던 말씀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주셨고, 또 오늘은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사건에서 공통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두 사람을 안식일에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맹인을 치료해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맹인을 치료한 것이 안식일의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맹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의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 안식일을 금지했던 것은 반죽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침으로 진흙을 이긴 것을 반죽하는 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심판을 했습니다. 맹인되었던 사람과 얼마나 다릅니까? 맹인은 육체적인 눈,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믿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눈을 떴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40절에 보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반문했던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에 보니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영적인 맹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무지한 사람들로 죄인이었습니다. 맹인한 사람이 지팡이로 길을 더듬으면서 방문관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박물관을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이렇게 묻자 또 다른 한 사람이 말해줬습니다. 그곳을 가려면 다음 모퉁이에서 왼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아닙니다. 그곳에 가려면 쭉 가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골목에서 돌아야 합니다. 매일 한 사람을 놓고 두 사람이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우겨 됩니다. 그때 거기를 지나가던 경찰이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미안하지만 모두 비켜주세요. 지금 박물관에 들어가는 입구를 막고 있어요. 경찰만 빼고 세 사람도 맹인이었습니다. 이 맹인 세 명의 대화에서 혹시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볼 수 없으면서도 본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영적인 맹인이 되어 사람들에게 잘못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 비치신 하나님으로 믿고 영적인 눈이 떠졌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시력을 조금씩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COVID-19 기간에 성경을 읽는 영적인 변화가 있으셨나요? 우리는 벌써 몇 개월째 우리 COVID-19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COVID-19 가정예배 드릴 때 처음부터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변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러한 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떠셨나요?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영적인 시야가 점점 띄어지고 있나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으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구약 성경 잠언 29장 18절 말씀. 우리 자막이 나가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묵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 NASB, 뉴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에 보면 이 묵시라는 단어를 영어로 비전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비전이 뭡니까?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비전을 또 다른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적인 시력입니다. Spiritual vision.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시력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영적인 시력을 주시고 영적인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때 비로소 변화의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비추시고 영적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번 한 주간, 또 새로운 한 달, 7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 영적인 눈을 뜨고 말씀을 통해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변화의 삶이 시작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 지금까지 미국 루이빌 제일한인침례교회 김민수 목사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이유를 여러 사람들에게 앙케이트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보여주는 행동들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겠다,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다닌 너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나나 똑같은데 내가 뭐 굳이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예배당에 가고 예수를 믿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조사의 결과를 생각해 보면서 믿는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다 우리 책임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느라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의 뜻을 따라 성경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는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말씀에는 부산 말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두식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45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결혼 축가를 통해 배우는 일곱 가지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Seven prayers that you can learn from the Messianic wedding song. 시편 45편은 솔로몬 왕의 결혼 행진곡으로 알려진 시입니다. 소산님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소산님은 백합이라는 뜻이고 백합은 결혼을 상징하는 꽃이죠. 소산님에 맞춘 노래가 시편에 3편 등장합니다. 45편, 69편, 80편. 소산님은 백합 모양의 악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 시편 45편은 메시아의 결혼 축시로 불려지는데 시편의 아가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뜨거운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결혼 축가를 통해 최고의 신랑이신 메시아의 모습을 찬양하고 신부인 교회의 행복을 다루는 시가 바로 시편 45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본문을 관통하는 몇 가지 핵심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언약 관계를 명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Be sure to remember that you are in the covenant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고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결혼 관계입니다. 2절부터 9절은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심을 설명합니다. 10절에서 15절은 신부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과 결혼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신부죠.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렇죠? 어떤 신랑이 최고의 신랑입니까? 최고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최고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교회된 우리는 최고의 신부입니다. 부부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듯이 교회는 주님과 결혼한 관계라고 성경은 그 법적인 효력을 설명하십니다. 주님과 결혼했으니 우상 숭배와는 헤어지고 세상 쾌락과는 이별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중매쟁이로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사는 영적인 중매쟁이입니다. 제가 아는 웨딩회사 사장님 계십니다. 69세 권사님이시죠. 서울 강남에서 웨딩 중매 사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회원 가입에 엄격한 자격이 있습니다. 선남 선녀만 자격이 됩니다. 강남 살아야 하고 유학 다녀와야 하고 잘생겨야 하고 키도 커야 합니다. 능력이 있거나 본인이 능력이 없으면 부모라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부산 신세계 백화점 옆에 지점까지 만들어 놓고 열심히 일하십니다. 사명감과 자신감과 확신 가지고 사시죠. 우리는 전혀 다른 중매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돈 없고 힘 없고 별 볼일 없어도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중매하여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중매하는 자들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죠.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45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마음과 혀에 좋은 말이 넘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질서가 교정되기 전에 언어가 아름답게 순화될 수가 없습니다. 번데기 먹고 두드레기 났는데 가려움증 연고 바르고 끝내면 어리석습니다. 식중독이라는 근본적인 처방을 해서 상한 위장을 치료해줘야 가려움증도 자동으로 낫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겉으로 드러나는 언어도 바뀝니다. 고상한 신랑, 우아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입술의 은혜를 머금으면 영원한 복이 나를 따라다닙니다. 말이 사납고 입이 험하면 평생 복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전파하는 복음 전파의 말을 하도록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입술의 은혜를 머금는 삶입니다. 네 번째로 시편 45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Make me live for the truth, humility, and righteousness. 4절에 보니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온유와 공의입니다. Truth, humility, and righteousness. 그 모습을 우리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세상이 예수님의 모습과 정반대로 타락하기 때문이죠. 거짓이 난무하여 진리를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참과 거짓이 반대로 적용되는 사악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상들이 진리로 추앙받는 시대입니다. 진리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의로움을 위해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성품이신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름의 잣대를 조심하십시오. 나름의 진리, 나름의 온유, 나름의 공의를 위해 적당히 대충 살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학생들에게 How's your study going? 하고 물으면 꼭 I'm trying 하고 대답합니다. 나름의 시도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항상 not just trying but aiming 이라고 도전하고 격려합니다. 나름의 시도, 나름의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aiming it,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수고를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시편 45편을 관통하는 다섯 번째 핵심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Make me love justice and hate wickedness. 7절에 보니 우리가 배워야 할 신랑 되신 주님의 특징이 또 등장합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죠. Loving justice and hating wickedness. 세상은 반대로 갑니다. 불의를 기뻐하고 정의를 파괴하며 악을 흠모하고 즐깁니다. 우리가 볼 때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도 당연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더욱 좋아라 하는 마귀의 정신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정의를 사랑해야 합니다. 악은 미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된 신부가 배우고 따라야 할 모습이죠. 그러면 어떤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까? 첫째로 즐거움으로 기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God anoints you with the oil of joy. 축구나 야구나 등산 낚시나 음악 영화나 세상의 부귀 영화로 누리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언약 관계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알게 하십니다. 거룩한 즐거움,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즐거움을 알게 하시죠. 두 번째로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God sets you above your companions. 친구들보다 탁월해지는 비법은 잠만 자고 공부하거나 육법 전서를 달달 외워서 사법고시에 합격하거나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시편 45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세상 즐거움을 잊고 주님만 경배하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Make me forget the worldly pleasure and worship God alone. 10절과 11절을 보면 시집온 왕의 신부가 취해야 할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부가 된 왕비는 왕을 존경하고 순종하며 왕비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으니 세상 즐거움을 잊고 세상에 빠져 살던 삶의 안녕을 구하고 마치 신부가 친정을 잊고 신랑과 함께 살듯이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경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은 잊고 주님만 경배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0: 지금까지 크리스천 초중고등학교를 세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사역자며 베스트셀러 전도는 어명이다의 저자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말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BN은 모든 상업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기독교 선교 방송입니다. 복음사에게 이 BBN을 후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해 믿음으로 이렇게 후원하겠다고 작정하셨던 분들은 저희 BBN에서 고지서나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BBN 한국어방송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께서는 저희 BBN 한국어방송을 후원해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늘 감사하는 BBN 한국어방송입니다.

오늘 아침 산에 가서 장사를 하였습니다. 여린 바람에 웃고 있는 들풀에서 흥정을 하고 꽃잎을 눈처럼 날리는 나무에게 값을 매겼습니다. 물소리 들으며 비에 젖은 바위를 샘하다가 산자락 한 구석에서 노닥거리는 나에게 시치미를 떼고 그럴듯이 값을 붙여보았습니다. 남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는 시장바닥이지만 나의 사업은 언제나 적자였습니다. 사랑 때문에. 어떻습니까? 임영규라는 시인의 시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사랑 때문에 매번 적자를 보더라도 세상에서는 적자 인생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인생입니다.

0: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40번째로 마지막 회. 평양대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성도들의 수가 증가뿐 아니라 교회로 모여든 젊은이들을 위한 학교의 증가도 가져왔다. 더욱이 노회가 세워지고 한국인 목사의 탄생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개신교에 대한 기대가 컸던 때였다. 사람들은 학문뿐 아니라 계몽과 민족을 위해 학교로 모였다.
1: 당시 한국교회의 사회 참여의 모습은 의료와 교육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원과 학교를 세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히 1907년 한 해 동안 기독교 사립학교의 설립은 그 수가 16개에 달했습니다. 이에 미국 선교사들도 놀랐죠. 스왈른 선교사는 미 선교부 아더 브라운 총무에게 이렇게 편지를 해 그 사실을 전합니다.
2: 대단히 놀라운 수의 학교가 올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적합한 교사들을 공급하는 문제는 시급한 사항입니다. 가능한 한 교육은 한국인 교사들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을 거둘 수 있으려면 선교사들의 지원과 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어서 오십시오, 개선주 목사님.
4: 자주 오셨습니까?
3: 그래. 이제 정말 목사님이 되시니 기분이 어떠십니까?
4: 어깨가 무겁기만 합니다.
3: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목사님뿐 아니라 같이 목사가 되신 7명 모두가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들이라고 믿습니다.
4: 부르신 연유가?
3: 다름이 아니라 요즘 교회에서 세운 학교로 학생들이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배우겠다고 모이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4: 예, 교사 수급이 문제 같구만요.
3: 그렇습니다. 그나마 평양은 대학이 몇 개 있어 교사 인력 수급이 나은 편이지만 다른 곳은 그렇지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교회가 인력을 더욱 양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4: 교회가요?
3: 우리 선교회의 방침은 비록 선교회에서 세운 학교들이지만은 교사들은 할 수만 있으면은 모두 현지인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만큼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대현 교회나 그 밖의 교회들이 인재 양성에 더욱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 알겠습니다. 교회에서 세운 학교인데 교사가 부족해서 감당을 못하면 안 되겠지요. 내래 기록해 하겠습니다.
1: 미션 스쿨의 발전은 평양에서만 한 해 동안 4개 교가 만들어졌고 학생 수는 200여 명이 증가하는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장로교 학교를 뺀 감리교 학교만의 수치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미션 스쿨이 증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란 것이 나라를 대신해서 새로운 교육의 대안으로 자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평양대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에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서울과 대구 등 전국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5: 대체 이 보고서는 무엇인가?
6: 평양 시내에 있는 미션스쿨의 동향입니다.
5: 미션스쿨이라고 하면 기독교를 말하는 것인가?
6: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지고 있고 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다가 통감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5: 계몽을 이유로 학교를 세우고 있지만 그리 쉽게 조선진들에게 계몽이 이루어질까?
6: 물론 아니겠지만 혹시나 나중에 화근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5: 화근?
6: 제 아무리 지렁이라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처럼 지금 있는 학교들로 나중에 화근이 된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5: 학교를 문을 닫게 하는 것보다 교회당을 없애는 것이 더 급한 문제인데 놈들이 지칠 줄 모르니 이거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종잡을 수가 없다. 나도 훗날이 걱정이다. 이들이 힘을 모은다면 우릴 위협하고 남을 것이다. 난 그것이 두렵다.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저들이 난 무섭다.
0: 평양 부흥 운동 이후 교회는 새로운 성장을 가져왔다. 그 성장은 교회만의 성장이 아닌 민족의 성장으로 발전했다.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는 가운데 사람들은 자괴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을 회복하며 새 사람들이 됐다. 힘을 잃고 좌초하고 있던 민족에게 평양 대부흥운동은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백만인 구령운동으로 번져나갔다.
1: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 교회는 많은 일들에서 앞장을 서게 되죠. 3.1운동 등 수많은 일들의 교회는 앞장을 섰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민족을, 교회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이죠. 특히 1909년과 1910년에 일어난 백만인 구령운동에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도운동에 담게 됩니다. 평양 부흥운동에 맞먹는 또 하나의 커다란 민족 대운동이었던 백만인 구령운동은 평양 대부흥운동과는 성격이 달랐지만 나라 잃은 민족의 아픔을 달래주고 백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운동으로서 백만인 구령운동은 전국에서 일어난 대운동이었습니다. 그 시작을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에 두고 있죠.
4: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 같습니까?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무엇이 같습니까?
0: 길선주 목사가 장대현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
4: 우리 교회는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소금이 무슨 맛을 내갔습니까? 그건 짠맛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삼천리 금수강산에 있는 3천만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서 복음으로 새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지난 1월에 일어난 뜨거운 성령운동을 전국으로 퍼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겁니다.

0: 청양 대부흥 운동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었다. 그들은 담대했고 그 누구보다 민족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겼다. 그리고 실천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 분 성령의 바람은 주의 잠 속에서 민족을 깨웠고 참된 부흥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 그것이 그들이 변한 모습이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장대현 교회에 분 성령의 바람이 우리 속에 지금도 일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할 것을 바라고 있다.
1: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은 학교를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병원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할 일은 민족을 살리는 일이고 백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민족과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갈 곳 없는 백성들이 교회로 손들고 오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백성을 죄의 잠에서 깨울 때 민족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40번째로 그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유명한 이 글의 주인공은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윌리엄 캐리의 글입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으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을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자신의 젊음을 자랑하며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찾아야 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바라기는 당신의 젊음이 다 사그라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의 젊은 시절을 가장 지혜롭게 가장 풍성하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기림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 42장에서 44장 말씀입니다.
4: 제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의 거하는 졸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출을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더라.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2: 제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목을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접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지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그럽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5: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케 아니하고 내 죄의 짐으로 나를 수그럽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4: 제44장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못해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뇨? 보라, 그 동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관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여 곤비하며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규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그는 혹 백향목을 베이며 혹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혹 삼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웁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웁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므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앉아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사야 42장에서 44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신자들에게 본문과 같은 이러한 약속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물질적으로 크게 부요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릇된 견해를 갖고 있는데, 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크게 번성하게 할 거다, 이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부하게 하시리라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 가운데도 사업적으로 번창하고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거 뭐 다 알고 있죠.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업의 주인으로 모신 결과 그분께서 무한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물질적으로 축복하시며 따라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에베소서 1장 3절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물질 축복을 약속하셨다, 이렇게 기록된 것은 죄송하지만 신약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시지 않았지만 때로는 그러한 방법으로도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 가운데 오늘날 세상적으로는 복받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이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뭐 어찌 보면 저희와 같이 가난한 목회자들에게도 지금까지 있었기에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과 신약교회 사이에는 어찌 보면 중요한 차이점이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세상적인 것으로 축복을 약속하셨으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령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잘 이해하신다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자신이 물질적으로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물질이 많은 거로 타인보다는 물질이 많아가지고 타락하는 것보다 오히려 없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혹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받게 되는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8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을 보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롭게 되어도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건 끝이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울러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까지 봤으니까요. 조금 건너가서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은 과거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처지를 생각해서 정말 자고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저들의 공로로 약속의 땅에 복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니까요. 우리도 항상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과거 죄악의 노예 생활을 하던 것을 돌아보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되어질 때 그와 같은 역사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나누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겸손한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17절, 18절을 볼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낙하산에 돈을 매달아 사람들에게 주셔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잘 운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업을 잘 하실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모르고 현실 번창 때 자기들의 공로에 집착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우울을 범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8장 마지막 부분으로 가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신께 순종하면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도 마치 그들보다 앞서 멸망시킨 가나안 원주민처럼 멸망시킬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원주민보다도 가혹하게 처단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 그 아름다움들을 반역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뭐 어찌 보면 책임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8장을 마치고 9장을 넘어가 보면 이 신명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 어떤 그 뭐랄까요?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범죄한 사건들을 이렇게 회상시키는 그러한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 간단하죠, 이유는요. 그들의 과거 역사는 결코 훌륭한 것이 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이 위대한 민족이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결코 위대하거나 뛰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뛰어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가 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장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랬어요. 너보다 강대한 나라, 이 강대한 나라를 얻는다는 말씀은 이 일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암시해주고 있어요. 2절,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대하여 정탐꾼들이 전한 것보다도 더
무서운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과 그 거민들에 대하여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당신만을 의지하고 그곳에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한 까닭에 그것을 당시 백성들이 거절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곳의 거민들이 장대한 자들이라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그것을 정복하기에는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이런 건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시겠다는 것을 지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는 수많은 군대를 곁에 두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지원하여 주는 수많은 후원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지 신자들은 세상에서 매우 외롭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결코 외롭지 않고 또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은혜들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3절입니다. 9장 3절.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에 있는 온 땅과 온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의당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저는 어느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것에 대해서 불만적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과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해요. 그런 우리가 무슨 말 할 것이 있다고 창조주신 그분의 처사에 대해 왈가왈부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통치권을 갖고 계신 창조주시요. 우리를 일개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다 이겼던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4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여러분 이 4절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5절 봐보세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로로 말미암음도 아님이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심은 그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언제나 목이 고든 백성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도 자신이 죄인이기에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그렇게 들어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보혈의 공로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나의 어떤 자원을 보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6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만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단념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실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결과 내리신 결론이 우리에게는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때문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어떤 그 복음의 그 목적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거죠. 9장 7절로 가볼까요?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기억하였으되 그랬어요. 참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과거 역사를 회상시키면서 특별히 그들이 그 한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던 그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출애굽기 32장 4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32장 4절을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남녀 어른 모두가 그들의 금, 귀,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어요. 그들은 대개 한쪽 귀에만 금고리를 달고 다녔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증언되어져 오는데요. 그 백성들로부터 이 귀고리를 받아가지고 아론은 그것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때 백성들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로다 이러면서 환호를 했거든요. 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기억할 것을 모세를 통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06편 19절에서 너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또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라고 말씀하시므로 저들에게 그 사건을 다시 회상시키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로 이 사실을 기억해 하셨으나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고린도 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불렀죠. 일꾼이라는 말은 사역자와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일꾼으로 번역된 말이나 사역자로 번역된 말이나 이게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또 집사라는 말로도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 말이 이제 디아코노스로 되어 있는데 어떤 때는 일꾼으로 번역이 되고 어떤 데서는 사역자로 번역이 되고 또 어떤 데서는 집사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쨌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누가 하나님의 일꾼일까요?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 집사님들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떠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전파에 있어서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거침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거침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노력을 많이 했는가 하면 여러분 고기 먹는 것이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거침돌이 된다면 내가 평생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분은 복음에 있어서 거침돌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21절에서는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형제로 하여금 거리끼게 하는 일, 복음 전파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일, 그런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복음 전파는 뒷전이고 내가 좋으면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죠. 복음 전파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내가 좋으면, 나에게 도움이 된다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내 자신의 유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복음 전파에 내가 도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은 과연 복음 전파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한 번씩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어때야 하는가 하면 고난을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4절과 5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차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궁핍한 생활도 하고 환난, 고난, 또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런 생활을 사도바울이 했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그 모든 것을 다 견뎌냈죠. 오늘날에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고난이 따릅니다. 뭐 꼭 이렇게 직업적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많은 고난이 따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제대로 좀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불이익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견디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그리고 더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자, 참하게 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자라간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고난이 있어도 그거 여러분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어때야 하는가 하면 깨끗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예, 됐습니다. 6절 말씀을 쭉 보니까 깨끗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깨끗함.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제 깨끗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쓰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면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들입니까? 깨끗한 사람을 쓰세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지 않습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반드시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그릇이 여러 종류가 있으면 여러분 누가 손님 오면 어떤 그릇을 씁니까? 일단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 금그릇이고 은그릇이라도 그게 설거지가 안 돼 있으면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그거를 절대로 쓰지 않죠. 근데 그것이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사기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우선적으로 그 그릇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쓰느냐? 많이 배운 사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일단은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깨끗해야 할 줄 믿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깨끗해야 하지요. 특별히 성적인 면에서 깨끗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그 다음 말씀, 자 2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예, 결국 22절 이 말씀을 잘 보니까 깨끗한 이것이 결국 어느 쪽하고 지금 사도바울이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까? 성적인 깨끗함과 결부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다 깨끗해야 되지만 특별히 성적인 면에서도 깨끗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적으로 대단히 타락한 시대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이제 아예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자기네들끼리 축제를 벌이고 시청 앞에서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도 경찰이 타치를 안 합니다. 오히려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게 세상이 거꾸로 되어 가고 있는 건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타락했다 이 말이죠.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에 우리가 물들어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을 늘 깨끗하게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어때야 하는가 하면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깨끗함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예, 깨끗함과 지식과 지식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 지식, 뭐 학문적인 지식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지식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학문을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은 해로 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이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지식이 별로 없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날로날로 새로워지고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무엇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깊이는 여러분 다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알 때 그 깊이가 다 다르잖아요. 아는 정도가 어떤 사람은 많이 알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살짝 인사만 하는 정도로 알고 지내고 다 깊이가 달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지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깊이 묵상하셔야 되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성경 일독하자고 하고 지금 읽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일독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시죠? 예, 제가 볼 때 한 반 이상은 그래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계속 잘하셔서 올 한 해 동안 성경 한번 다 읽으시고 그리고 큐티도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예, 큐티도 하면서 말씀에 참 깊이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6절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자, 여기 보면 어떤 표현들이 나오는가 하면 오래 참음과 자비함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거짓이 없는 사랑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오래 참음, 자비, 그리고 거짓이 없는 사랑.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딱 하면 그게 뭔가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 어떤 사람들은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참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까다로운 사람, 까칠한 사람, 별난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함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자비함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kindness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kindness가 뭐죠? 친절함이죠. 친절함.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그 온유가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자비함과 헬라어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 자비, 친절 이게 다 결국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자비가 뭔가 하면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하는 것, 부드럽게 대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게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자비함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곧 무엇인가 하면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으니까. 그게 곧 사랑입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때야 되는가 하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 사랑이 뭐죠? 사랑이 뭔가 하면 방금 말한 대로 사랑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 그리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이런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래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성령의 감화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령의 감화. 근데 헬라어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성령의 감화라고 안 되어 있고 그냥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화라는 말은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이 추가해 놓은 말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그것은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성령의 충만, 뭐 성령의 감화, 그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령으로 되어 있는 그 단어를 성령의 감화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제일 많이 요구되는 것이 뭔가 하면 그게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집사님들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했는가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매번 깨닫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더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이 성령 충만이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 생활을 잘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속을 채우면 그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시면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생활 잘하고 더 깊이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늘 성령 충만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 여기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뭐가 진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칼이에요. 칼은 무기죠. 근데 여기 7절에 보니까 또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의의 무기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탄과 싸워야 하는데 사탄과 싸울 때는 무엇으로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7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 이런 표현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보다 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사탄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사탄도 능히 무찌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때야 되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온갖 말을 합니다. 악한 말도 하고 욕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어떻게 보시느냐?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8절 상반절을 보시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했다 하는 이 말은 그렇게 사역했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욕도 많이 먹고 또 악한 말도 많이 들었죠. 그것을 이 8절에서 욕됨, 악한 이름 이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됨, 악한 이름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귀하게 보시죠.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8절에 나오는 영광, 아름다운 이름 이제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평가하는 그러한 표현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이 진짜로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들 무시하고 욕하고 악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귀하게 보세요. 그러면 진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일곱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속이는 자 같은데 사실은 참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속이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귀에는 그게 속이는 말처럼 들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거짓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 사실은 속이는 자가 아니라 참된 자라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그랬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알아주시죠. 귀하게 봐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거 여러분 정말 좋은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니까. 얼마나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세 번째로는 죽는 자 같으나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 자 같으나 살아있다. 사도 바울은 늘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는 자 같으나 살아있고 우리 성경에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죽은 자보다는 죽는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죽는 자 같으나 살아있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죠.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그게 진짜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사는 거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 먼저 가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지금 어디 계신 줄 아십니까? 천국에 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죽은 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자 같으나 또는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실제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바로 앞에 나오는 죽는 자 같으나 살아있다는 말과 비슷한 말씀이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죽임을 당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해도 아주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뭡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복음 때문에 늘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사도 바울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요 근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던져지게 되죠. 그런데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울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니까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또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그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하는 말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정말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실제로는 항상 기뻐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도 기쁘지 않습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것 생각하면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섯 번째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도 결국 이런 일이죠. 사람들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람의 삶은 물질만 많다고 부유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질은 많은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돈 많다고 가진 것 많다고 절대로 행복한 것 아닙니다. 참된 부요와 행복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만 가지면 여러분 모든 것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걸 가졌다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자부심 가지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뭐 세상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뭐 세상적으로 뭐 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니 여러분 우리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여덟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여덟 가지가 뭔지 생각 잘 안 날지도 몰라요. 안 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잘 읽어보시면 아, 강 목사가 이런 설교했지 금방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다 하는 칭찬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를 자신의 기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시기에 가득 차서 죽이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하며 혹자는 미혹해하는 자라고 하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평가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죽이려 합니다. 그냥 좋은 것이라고 하거나 사람을 미혹하는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 관하여 광신적이고 귀신 들렸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예수님이라 앞에 무릎 꿇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전도 받아보셨어요? 그럼 사람들은 교회를 왜 몰려왔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잘 안 됐더라 말이죠.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이 달콤하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래요. 못하실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높여주신대요. 그게 간증이래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교회로 몰려왔죠. 하나님께서 날 높여주신다고,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된다고, 그런 식으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정반대로 가르친 거죠.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높아짐과 낮아짐, 그 전반부 말씀입니다.
0: 예,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계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1차 대상 사실은 아니에요. 누구 보고요? 제자들에게. 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늘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누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자,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율법의 선생이라는 말을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속에는 자기들의 명예를 더 좋아해요. 율법 선생이다, 랍비다 이런 소리를 듣지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더 좋아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은 입에 달고 다니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보이려고, 나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 그런 식으로 보이려고 성경책을 들어도 이렇게 들고 다니지 말고 이렇게 들고 다녔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경문을, 이래 경문을, 성경 구절 넣은 경문을 그렇게 크게 만들고, 옷술, 말씀을 기억하는 옷술을 길게 만들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했죠. 그래서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어라는 칭함을 받기를 좋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를 일곱 번이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천국문을 가로막고 천국에 들어갈 자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전하는 내용이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 보았잖아요. 율법 조문입니다.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율법 조문으로 전해지면 그건 그 사람을 죽이는 직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은 살린다 했을 때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을 정하는 것이 영이에요. 영을 전한다고 해서 신비주의, 이상한 이야기, 뭐 들었다 봤다 그 얘기가 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전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 이루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완성태가 들어오는 거는 말이죠. 이게 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친다고 했지만 그건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영은 살린다고 했을 때 그 영이 넘겨지는 자들이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전한다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존경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전하는 사람도 존경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높이기 때문에 율법을 전하는 사람도 덩달아 높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랍비 선생 같은 말이에요. 랍비나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다 형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너희는 랍비처럼 하지 말라.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랍비가 되는 코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본 그 성경을 해석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 첫째는 랍비가 될 때에 매일 토라 일곱 장. 토라는 율법입니다. 매일 토라 일곱 장. 우리는 지금 성경 이렇게 어떻게 해놔 보겠어요? 매일 한 장이잖아요. 그런데 토라 매일 일곱 장을 7년을 공부하고 시험을 쳐서 통과하면 정식으로 랍비 칭호를 받는데요. 이렇게 자격이 된 사람은 각 마을에 해당해서 율법을 가르칠 수가 있고 또 토라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가르치거나 또는 그런 곳에서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랍비. 그런데 두 번째 랍비라 부름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정식 랍비 코스를 거치지 않았는데 율법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두 번째 랍비 코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1번 코스예요? 2번 코스예요? 2번 코스죠. 왜? 전통 랍비 훈련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해석을 특이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따랐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랍비여, 랍비하고 불렀어요. 물론 예수님께 랍비하고 오는 사람들 중에 뭐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쳐준다니까 내 병 고쳐주세요 하고 랍비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예수님을 랍비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정식적인 코스를 받았든지 아니든지 간에 랍비는 굉장한 칭호예요. 아주 명예로운 칭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랍비라 칭호를 받지 말라. 선생은 하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랍비나 선생은 둘 다 이제 가르치는 사람인데 랍비와 선생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칭호, 명예로운 칭호를 받지 말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럼 누가 가르치는데요? 그럼 누가 가르쳐요? 예수님이 가르치겠다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뭔데요? 너희는 다 형제다 이 말이죠. 너희는 다 형제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어느 단체에서는요 전부 호칭을 어떻게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선교단체는 또 그렇게 많이 불러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도 그냥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어떤 직분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형제, 자매로 부르는 그런 곳도 있어요. 특히 그 뭐 형제교회 같은 교회는 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불러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계시를 받은 사도들은 직분 다 얘기해요.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어요. 또 목사도 있고요. 목자도 있고 직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로 부른다고 이상하다 할 필요 없고 교회 직분을 부른다고 이상하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형제 자매로도 불러도 되고 뭐 집사님 뭐 장로님 이렇게 불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좀 호칭을 그냥 집에서 부르는 그런 호칭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청년들도 보니까 뭐 언니 뭐 오빠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몇 주 전에 내가 통일 시켰어요. 야, 네 오빠 맞나?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이렇게 불러라 그랬어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장우 형제 이렇게 불렀다니까. 장우 형제님. 높여서 낮춰서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은주 자매 이렇게 불렀지.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게 좋아요, 청년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교회에서는 뭐로 불러주면 좋아요? 직분으로 부르든지, 혹 직분이 잘 모르겠으면 뭐요? 자매님 부르면 되죠. 형제님 부르면 되세요. 언니, 오빠, 부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제가 옛날에 이 장집사 형제가 있는데, 그 형님이 동생 보고 장집사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바르게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는 형님 동생 해도 집에서, 여기서 뭐요? 장집사 부르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언니, 동생은, 그러니까 이 자매들 같이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서도 언니 그러지 마시고, 신고 주세요. 안 보시네? 어디 계세요? 이럴 때 또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설교 들을 때 얘기하세요. 그쪽에 계시구나. 예. 그럴 때는 언니 그러지 말고 뭐라고요? 예. 집사님, 근사님 뭐 이렇게 부르세요. 예. 형부라 그러지 마시고 집에 가서 부르시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는 다 뭐예요? 형제 자매 지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는 세상에 무슨 관계를 떠나야 돼요? 혈과 육의 관계를 떠나야 되잖아요. 혈과 육의 관계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딸들도 교회 와서는 목사님 이런다고 집에서는 아빠 이러고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거죠. 하늘나라는 뭐예요? 성이 없어요. 천사와 같다는 말은 남성 여성의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어디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인 이 자리에서도 교회 와서는요, 여보 이러지 말고 뭐라 불러야 돼요? 집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세요. 알겠어요? 여보 이러지 말고. 저도 그냥 제가 우리 집사님 부를 때는 은주씨 이렇게 막 불러요. 왜 그럴까요? 저는 목사가 자기 부인 보고 우리 사모 이러는 거 굉장히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사모님이라고 하는 것이지 제가 우리 사모, 그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 나는 은주씨 이렇게 할 거예요. 이해하시고 우리 집사님은 뭐 호칭이 없잖아요. 교회에서 호칭이 없잖아요. 내가 부를 호칭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 사모님 이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보라든지 나는 개인적으로 부를게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둔 사람은요 신분상에 지위나 우열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사실은 봉사의 직분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보니까 비나 씨 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교회 와보니 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제일 높은 자리 있잖아요. 이 모세의 자리잖아요. 여기가. 제일 높고 내 혼자만 말하고 다른 사람들 가만히 앉아서 어떡해요? 듣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높은 것 같잖아요. 신분상에 높은 것은 전혀 없어요. 기능상의 직분입니다. 신분상의 목사가 하나님의 종, 주의 종, 여러분 주의 종 아니고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신분상에 높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기능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기능상의 직분이기 때문에 제가 몸으로 말하면 입의 역할이에요. 입의 역할이죠. 그럼 말을 하고 이러면 듣는다고 있지만 몸이라는 것은 입만 있어서 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지백체가 다 똑같은 신분은 차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기능상의 문제인데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랍비나 선생이나 칭함을 받지 말라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유대 사회 속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존칭 자체가 랍비라는 또는 선생이라는 존칭 자체가 아주 명예롭고 높임을 받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서기관과 랍비들이 계속 의식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날 랍비라 불러주나 안 불러주나, 당신은 선생입니다, 당신은 지도자입니다, 이걸 불러주는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누구에게 마음을 안 둬요? 사람에게만 마음을 두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구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구절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라. 아, 그럼 우리가 집에 가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아니죠. 아버지라는 말도 굉장한 존칭어예요. 그래서 성당에서 신부를 뭐라고 불러요? 파들이에요. 파들. 그래서 영어사전에 파들 찾아보면 아버지 해놓고 그 다음에 신부 되어 있어요. 두 번째가 신부 되어 있어요. 성직자를 부를 때 파들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우리는 목사를 아버지라고 안 부르잖아요. 사제라고 안 부르잖아요.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 그냥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 사역자, 은사를 따라 그냥 목사 이렇게 부를 수는 있지만 파들이라는 것은요 아주 존칭어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를 하지 말라는 것은 집에 가서 아버지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럴 걸까요? 집에 가서? 물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하늘나라에서는 이어질까요? 없어질까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도 사실은 하늘나라가 뭐가 돼요? 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습 한번 해라 그래서 전에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가서 형제님 하러 가니까 진짜 예찬이가 경장동에 가서 형제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형제요 이랬대요. 그 세상의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것은요 아주 존경받는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그런 의미죠. 10절도 보십시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면 랍비, 선생, 지도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시고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자, 그러한 관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도자, 랍비, 선생, 아버지 다 높은 이름들이에요. 정말로 높으신 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데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누가 서로 높으냐고 경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신에 속고 있는 모습입니다. 랍비와 선생과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시고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해요. 그럼 오늘 설교하는 목사는 필요 없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랍비 선생, 뭐 아버지 이렇게 존경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의 역할, 세례요한의 역할이죠. 그 증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이런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는 거죠. 누구 증인이요? 내 증인, 내라는 말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이지 그 증인대가 높아지는 그러한 자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자꾸만 높임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외식하고 가식을 떨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랍비나 선생이나 지도자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성당에서 신부를 아버지라 파들이라고 부르지만 개신교에서도 목사를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하는 자들이 있죠. 내가 어떤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다. 어떤 남성 그 말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집에서 양식을 구해오는 사람이 누가 구해와요? 아버지. 그런데 요즘은 헷갈립니다. 엄마 아이들이. 왜? 엄마가 양식을 구해오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무슨 아버지가 양식을 구해와요. 엄마는 가정에서 살림을 살고. 그래서 양식을 구해오는지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지만 존칭의 의미에서 선생, 랍비, 지도자, 아버지 이런 개념으로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러면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 그래서 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아버지 아니에요. 절대로 존칭의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낳았다는 의미에서 아들이라는 개념이지 이게 존칭의 호칭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을 때 너는 내 아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 복음을 들은 자가 아버지 아버지하고 따라다녔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바울이 감옥에서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자가 누구예요? 예? 오네시모잖아요. 그 사람은 직업이 옛날에 무슨 신분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노예. 근데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죠. 어떻게 맞이하라 그래요? 형제로 맞이하라 그랬어요. 형제로. 이건요. 복음이라는 것은 신분 자체가 아예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가 여성이 권위가 올라가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여자와 차별이 없다고 그래버렸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여자의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과 주인이 차별이 없다고 그래버렸어요. 이건요, 어마어마한 혁명이에요.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혁명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사회 구조가 많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럽게 바뀌는 건 맞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영적 아버지다. 영적 아버지다. 이 말이 굉장히 거슬려가 오신 분도 계세요. 저 밀양에서 오신 어떤 분이 그래요. 자꾸 자기가 영적 아버지라고 그러더래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으로 낳았지만 자신의 약함을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자기가 개인적인 개수로 그렇단 말이에요. 절대로 바울이 자기를 높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복음을 듣는다는 사람들도 특정한 사람을 자기의 선생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말 절대 안 들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선생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나의 아버지라고. 어떤 데 보면 섬직해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보험사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말만 듣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 선생으로 삼고 자기 랍비로 삼고 자기 지도자로 자기 아버지라고 한다면 누구 말 안 듣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 보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야, 그 교회는 바울이 가도 목회하기 힘들 거야. 예수님이 가도 아마 목회하기 힘들 거야. 그러면 누가 가르치느냐 말이죠. 그럼 누가 제대로 가르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로 이루시고 그리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실 게 자기 백성들에게 그 은혜와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 복이 십자가에 다 이루어지죠. 그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그 영, 그 성령을 넘겨주시면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이 생각도 나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고 깨우치고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랍비 선생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누가 알게 합니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서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는 뭐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나팔이고 도구란 말이에요. 나팔과 도구 자체가 구분 못하는 거예요. 나팔과 도구가 된 사람들이 분명한 나팔을 부르는 것은 지극히 마땅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제가 종종 하는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서 복음을 잘 알아들은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들었을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둘 다 뭐가 일어나냐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둘 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희생만 드러내는 자, 이게 복음의 증인들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는 것을 책망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붙여주신 자들이죠. 그래서 나를 따르는 길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존경과 명예를 받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존경과 높임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고 숨기는 자로 가게 되죠. 그런데도 제자들 아직 예수님 말씀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뭐하러 가세요? 죽으러 가시잖아요. 십자가 지러 가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따라가요? 높아지려고 따라가요. 높아지려고. 그래서 제자들도 그래서 임하지 않으면 계속 높아지는 이 생각만 하고 따라가는 거죠.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무 분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본성은 높아지기를 원해요? 낮아지기를 원해요? 예,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과 사실은 정반대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예수님과 정반대로 높아지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 부모가 되니까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높아지라 그럽니까? 낮아지라 그럽니까? 높아지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우리 부모들이 우리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 어떤 친구를 사귀라 그래요? 니보다 나은 친구를 사귀라, 니보다 낮은 친구를 사귀라 그래요? 그렇게 교육받아왔죠. 그래서 부자 친구 사귀는 걸 좋아해요? 가난한 친구 사귀는 걸 좋아해요? 공부 잘하는 친구 사귀는 걸 좋아해요? 공부 못하고 노는 아이가 사귀는 걸 좋아해요? 우리 부모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또 반발을 하거든요. 애들은 자기 코드 맞는 애가 가 놀기 때문에 그런 애 공부도 못하고 가난한데 자기가 코드가 맞아요. 그래서 집에 데리고 오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눈치 줍니까 안 줍니까? 그래, 외식을 잘 뜨는 부모들은 그 순간에는 눈치 안 줘요. 가고 나면은, 야, 친구를 데리고도 꼭 그런 아를 데리고는 네가 도움을 받을 만하고 볼 게 있고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질 그런 애를 친구로 사귀지, 그런 애 친구로 다음으로 사귀지 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막 반발심을 가지고 살다가 지가 부모 되고 나니까 똑같이 거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 데리고 오면, 야, 내가 어릴 때 우리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고 내보다 낮은하고 친구 살다가 내가 이 모양이 이끌어 돼. 니도 그렇게 사냐? 제발 좀 사귀려면 눈을 높여서 좀 부자하고 사귀고 공부 잘하는 사귀어서 좀 덕을 봐라 라는 훈련을 시켰고 그렇게 교육받았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같이 가요 반대로 가요?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지옥이에요. 경쟁이 가득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경쟁하고 한 사람은 죽이고 한 사람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정말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데도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잘 안 되는데 어느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전도한 사람이 많아요. 절에서도 전도하고 여호와의 전도 전도하고 신천지도 전도하고 교회에서도 전도하고 성도에서 전도하는데 그 전도지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종교의 도움을 받으면 신의 도움을 받으면 높아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할 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망합니다 이런 전도 받아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낮아집니다 이런 전도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당신의 자아가 무너져야 됩니다. 내가 오늘 비나 씨가 잠시 얘기하면서 당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당신의 주체성이 무너지는 거고 당신의 주인됨이 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전도 받아보셨어요? 그럼 사람들은 교회를 왜 몰려왔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잘 안 됐더라 말이죠.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이 달콤하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래요. 못하실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높여주신대요. 그게 간증이래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교회로 몰려왔죠. 하나님께서 날 높여주신다고.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된다고. 그런 식으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정반대를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공급이 있는 거예요. 그 모세의 자리에 앉은 그런 공급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조상들이 목욕제계 하죠. 겨울에 목욕제계 합니다. 찬물로 정말 머리 감고 정한수 떠놓고 빌고 빌었잖아요. 우리 남편이 사업하러 갔는데 잘되게 해달라고. 과거 시험 치러 갔는데 급제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회사가, 우리의 나라가 높아지기를 그렇게 빌고 빌던 사람들이, 높아지기를 그렇게 빌고 빌던 사람들이, 전능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도와줍니다. 정성껏 비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교회로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열심을 부리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사람들 사이에 높아지기를 원한 겁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이 땅의 교회라는 것에 어떻게 통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세상에 높아진 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선생이 되라고, 세상에 뛰어난 자가 되라고, 세상의 지도자가 되라고 합니다. 모두가 높아지기를 원하지 낮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에 옳다고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원래 뭐가 있었어요?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이 세상 신에 붙들려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기쁜 소식으로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배경을 이미 앞에서 봤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께 뭐하러 왔어요? 청탁하러 왔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임금이 되시거들랑 우리 아들 둘을 좌우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시는 잔은 무슨 잔이에요?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예, 마시겠습니다. 뭐로 생각했어요? 야고보 요한은 고진감래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 성공하려면 고생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그걸 생각해서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다면 마시겠지만 내 좌우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서 정한 자가 앉을 거다. 이거 뭐예요?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숨 바쳐서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라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주러 왔다는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따라가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002년 영국의 BBC 방송이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 내용은 영국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람은 바로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학생 시절 생활기록부는 엉망이었습니다.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일삼는 문제아. 뿐만 아니라 성적도 초라했습니다. 지리 점수는 겨우 낙제를 면할 정도였고 삼수 끝에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셰익스피어를 제치고 영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어디서 이러한 힘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칠은 전쟁터에서나 국회에서 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이 그를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한대의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는 희망이 없는 소년을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래도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BBN에는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ITL 카드가 있습니다. 현재 8개 언어로 제작되어 청취자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로 전해지고 있는 이 ITL 카드는 명함 크기의 작은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카드를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BBN을 알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매년 수백만 장씩 뿌려지는 이 ITL 카드가 사실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지고 그들이 BBN을 발견하게 되고 BBN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여러분이 건넨 그 작은 ITL 카드가 천국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ITL 카드를 신청하시고 이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면은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 구원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고 하는 교리 말입니다. 어떤 교회나 어떤 교단에서는 구원을 받았을 때 다시 죄를 지면 그 구원은 무효화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소멸되지 않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고 나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그곳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요, 거짓으로 구원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문제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고 더욱 성숙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BBN 방송을 청취하시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찬양입니다. 저희 BBN에서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빠른 박자의 노래나 드럼이 연주된 노래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도록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찬양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BBN 방송의 찬양은 노래 자체를 즐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더욱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엄선된 찬양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기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BBN과 같이 규모 있는 방송이 어떻게 일체의 광고 방송이나 방송 시간대를 판매하는 행위 없이 이렇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이겨나올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오직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한다고 하는 바로 믿음의 경제 운영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원칙은 하나님께서 바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 거대한 방송국을 이끌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청취자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BBN의 이 귀한 사역에 물질과 기도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서 믿음의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전쟁 드라마 사슬을 끊고 맴 이야기 두 번째 시간.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다음 이야기는 마치 현대판 동화 같습니다. 동화에는 숨겨진 진리들이 있지요. 선이 악을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는 진리들이죠.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고국인 태국에서 살면서 마치 생존을 위해 싸웠던 신데렐라처럼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와 결혼하기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일은 그녀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현실로 나타났답니다.
1: 알렉, 나 맴이야. 알렉, 우리 관계가 끝났다는 말을 하려고 전화했어. 난 크리스천이야. 그런데 당신은 전에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잖아. 그러니 이젠 나에게 전화하거나 찾아오지 말아줘. 당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면 그건 당신 선택이야. 하지만 난 당신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0: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겨우 20살의 나이에 기독교를 위해 조상 대대로 믿던 불교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만과 이기심과의 싸움을 했죠. 오늘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맴 루턴 이야기 제2부로 그녀의 실화 간증입니다.
2: 저는 12살 때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나고 몇 가지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은 후에 믿음을 떠나 방황했죠. 페터 언니는 주기적으로 정신질환의 발작을 겪었고 차이 오빠는 저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때렸으며 어머니는 너무 무력해서 그 사이에 개입하실 힘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또한 저를 믿음으로 이끌어준 큰언니 칼리는 형부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고 제가 사랑했고 저를 영적으로 양육해준 미국인 선교사 브라이언도 미국으로 돌아갔죠. 저는 버림받은 심정으로 친구들과 함께 방황했습니다. 알렉의 사랑은 유혹적이었어요. 그의 가족은 어머니와 저를 태국 남부에 있는 그들의 집으로 초청해서 극진히 대접했답니다.
3: 알렉의 가족들이 너를 위해서 멋진 결혼 선물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지. 그들의 고무 농장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
2: 네, 엄마. 그런데 그는 불신자예요. 그리고 저 그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엄마. 그 사람이 저에게 자기는 절대로 크리스천이 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3: 나도 강제적으로 네 아버지의 둘째 부인이 되었어. 내 나이에 두 배 되고 사랑하지도 않던 그 남자에게. 그래서 부유함만으로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2: 그래서 알렉의 부모님께는 뭐라고 하셨어요?
3: 우선 네가 대학을 먼저 졸업해야 한다고 말했어.
2: 저는 알렉과의 결혼을 연기시켜준 어머니의 지혜에 감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짓누르는 영적 전쟁을 감지하셨고 특히 브라이언 선교사가 떠난 후 저의 믿음의 멘토 역할을 해준 분 아주머니와의 관계를 막았던 일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시는 듯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교회에 다녔지만 성경은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그 후 예기치 않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었던 큰언니 칼리가 방콕으로 돌아왔답니다.
4: 너 완전히 승려가 됐구나, 맴. 누구 사귀고 있는 중이니?
2: 하지만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야. 알렉은 나와 결혼하고 싶어해. 그 사람 몇 년 동안 나에게 집착해왔거든.
4: 그렇다면 넌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잖아.
2: 하지만 그 사람 떨쳐낼 수가 없을 것 같아. 마치 뭔가가 나를 뒤로 잡아당기고 있는 것 같아, 언니. 나도 그 사람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건 알아.
4: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주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동생이 주님을 따르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항해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동생을 자유케 해주세요, 주님. 이 아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2: 언니와 함께 기도를 마친 후 저는 알렉과의 관계에 대한 불길한 느낌에서 자유해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셨고 저도 그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남부에 있는 그의 농장에서 방콕까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죠.
3: 알렉, 여기는 어쩐 일인가?
5: 맴을 꼭 만나게 해주세요.
3: 그 아이는 자네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
5: 맴이 나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3: 이미 학교 수업을 들으러 갔네.
5: 기다릴게요.
2: 몇 시간 동안 알렉은 빗속에 서서 울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후 그는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저에게는 주일학교 교사로 집 근처에 사는 청년 독을 제외하고는 교회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이 오빠가 저를 위협할 때면 이따금씩 집을 나가서 독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독은 제가 원하는 것을 주었지만 제가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듣기 좋은 아첨만 할 뿐이었으니까요. 그는 심지어 그의 여자친구를 차버리고 저에게 청혼을 하기까지 했답니다. 그 무렵쯤 칼리 언니가 미국에서 찾아왔습니다.
4: 맴, 너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니?
2: 거의 안 가지만.
4: 그게 무슨 말이야?
2: 돈이 다 떨어져 가거든. 수업료를 내려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해.
4: 방콕에서 새로운 성서대학이 설립될 예정이야. 거기까지 가려면 버스로 3시간 걸릴 거야. 하지만 네가 그 학교에 등록하고 싶다면 우리 선교회에서 수업료를 내줄 수 있어.
2: 오, 언니 물론이야. 나 꼭 가고 싶어. 이것은 제 삶의 전환점이 될 사건이었습니다. 더욱 깜짝 놀랄 소식들이 뒤따랐죠. 그 소식은 예전에 저에게 수학과 영어 그리고 성경을 개인 지도해 주었던 미국 선교사 브라이언이 방콕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못 본 지 5년째 되었고 저는 그를 다시 볼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던 터였습니다. 그는 제가 남자에게 바라는 모든 것을 갖춘 이상형이었고 저는 지금까지 그의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죠. 저는 이제 21살의 젊은 아가씨였으며 브라이언이 알아봐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브라이언과 비슷한 나이의 분 아주머니도 그의 관심을 기대하며 그를 태국에 초청했던 것입니다. 그의 통역을 자처하면서 분은 그와 어디든지 함께 다녔습니다. 어느 날 브라이언은 우리 소그룹 회원들을 공원으로 데리고 가서 말씀을 가르쳤죠.
6: 믿음 안에서 성숙해가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인해져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동떨어진 채로 기독교인의 삶으로 승리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따라 걸으며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 많은 싱글 자매들이 브라이언의 관심을 끌려고 경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두었죠. 그는 상담을 했고 주일 예배와 주말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수련회는 분 아주머니가 소그룹을 위해서 버마 국경 경계 근처에 있는 한 캠프장에 마련한 수련회였습니다. 분은 저를 제가 알지 못하는 두 남자와 함께 다니도록 지시했고 소그룹 나머지 사람들이 플랫베드 트럭으로 돌아올 때까지 저보고 캠프장에서 기다리라고 했죠. 저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운전기사가 저를 크리스천이 아닌 한 남자와 함께 캠프장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일을 나중에 독에게 말했습니다.
7: 그 남자가 너를 데리고 오두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었다고?
2: 하지만 내가 칼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계속 밖에 세워뒀어.
7: 내가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2: 다 분 아줌마 때문이야.
1: 플랫베드 트럭 안에는 공간이 없다는 게 이유라나?
7: 무슨 소리야? 공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1: 그 아줌마가 브라이언 선교사님과 단 둘이 있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
7: 넌 온통 브라이언 얘기뿐이구나. 그는 너를 지켜주지도 않았잖아.
1: 그분은 태국 말을 못해. 그래서 분 아줌마가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알지 못한 거야.
2: 브라이언은 자신의 애정을 얻기 위해 자매들이 경쟁하는 것을 감지했고 미국으로 떠나기 전 하나님께서 남은 평생을 독신으로 남기 원하시는 것 같다고 털어놨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는 내내 펑펑 울었죠.
3: 너무 안타깝구나, 맴. 네가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나도 아는데.
1: 그분은 저의 전부였어요. 어쨌든 그분 배웅하러 공항에 나가고 싶어요.
3: 그냥 가버리라고 해.
1: 그분 여전히 좋은 친구예요, 엄마. 그분도 그 점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2: 어머니는 저와 함께 택시를 타고 브라이언을 공항까지 바래다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제 인생에서 잠시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곧 성서대학에 다녀야 했는데 우선 독과의 관계를 끝내야 했습니다. 이후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저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창조주에 대한 존경을 경험하면서 보냈습니다. 교만과 반항, 자기 만족으로 가득 찬 무례한 태도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엉엉 울었답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주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에서 저의 죄악의 추악함을 보았고 난생 처음으로 마음과 뜻을 모두 드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기뻐하는 가운데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완전히 자유케 됨을 느꼈습니다. 또한 제가 나쁘게 대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저희 가정의 상황들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왔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저를 바꾸기 시작하셨죠. 특히 패터 언니와 관련해서요.
8: 너 그 성서대학에 좀 다닌다고 네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가 본데 넌 아무것도 아니야, 맴. 넌 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애였어. 넌 못생기고 말랐어. 옷 좀 그렇게 차려입고 다닌다고 누가 널 좋아하기나 할 것 같아? 넌 태어났을 때 축복도 받지 못했잖아. 자, 이제 안에 들어가서 부엌 청소나 해.
2: 저는 언니에게 따지는 대신 조용히 언니의 말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언니의 발을 씻겨주겠다고 제안했죠. 하지만 언니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에 고분고분 따랐습니다. 그것은 오직 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겸손히 드린 이후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에서 장학생에게 주어지는 기숙사 방을 얻게 되어 통학하는 시간을 절약하게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주님은 그분께 순종함에 얼마나 큰 축복을 하시는지 저에게 보여주셨답니다. 성서대학 수업 첫날 제임스를 만났는데 그는 31살의 미국인으로 국제학교 교사였으며 성서대학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이었답니다.
3: 그 사람이 너와 결혼하기를 원한다고?
2: 네, 엄마.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제가 그를 위한 여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겠대요. 가족에게 소개하고 청혼을 하고 싶대요.
3: 저녁 식사하자고 우리를 5성급 호텔로 부르는 걸 보면 아주 부자임에 틀림없다.
2: 그 사람 아버지가 미국에서 의사시래요. 그 사람 어머니는 교사시고요.
3: 엄마가 축복해 줄게, 맴.
2: 하지만 엄마, 저 그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이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전혀 평안하지 않아요.
3: 엄마는 이해가 안 돼. 그 사람은 잘생겼고 부자고 크리스천이야. 그 외에 네가 더 원하는 건 뭐야?
2: 제임스와 저는 날마다 만났습니다. 저는 그가 점점 더 좋아졌죠. 그는 저에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면서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반지는 간직해달라고 고집했습니다. 그는 저희 어머니에게 집을 사드리고 살아계신 동안 재정적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제안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그와의 결혼이 마음에 전혀 평안을 주지 않았습니다. 칼리 언니와 형부는 제임스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결국 브라이언을 만났습니다.
9: 무슨 일이니 맴?
2: 성서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몇 가지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조언을 구했더니 의견이 분분해요.
9: 주님께 나가 맴. 다음 말씀의 구절들을 받아줬고 그 말씀을 묵상해. 준비됐지?
2: 네.
9: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골로새서 3장 15절과 16절, 그리고 이사야 32장 17절. 성경에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셔. 이사야의 말씀이야. 의의 공회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2: 저는 그 말씀들을 묵상했고 대답을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조용한 확신이 자리 잡았죠. 저는 제임스와 계속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한편 대학에서도 학업을 잘 해냈답니다. 제가 영어 실력이 좋았기 때문에 복음전도 아웃리치를 나갈 때 통역을 맡게 되었죠. 그리고 스태프로서도 고정된 위치를 유지해갔습니다. 그 누구도 제가 브라이언을 얼마나 사랑하며 그 사랑을 5년이 넘도록 붙들어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임스의 청혼에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리기 전 다시 한번 브라이언을 만났습니다.
9: 약혼 반지를 받았다는 소식 들었어. 정말 잘 됐다, 맴.
2: 그 사람 말로는 주님께서 제가 그를 위해 정하신 여자라고 하셨대요.
9: 그 사람을 사랑하니?
2: 많이 좋아해요.
9: 별로 확신이 없는 것처럼 들리네. 나에 대한 너의 감정은 무엇이니?
2: 저를 향하신 선교사님의 감정은 뭔가요?
9: 난 너를 매우 사랑해. 늘 그래왔어. 하지만 네가 어떤 마음인지 내 안에 확신을 갖기 전까진 난 청혼을 할 수가 없었어.
2: 전 늘 선교사님을 사랑했어요. 그 어떤 남자도 결코 선교사님을 따라오진 못했어요.
9: 난 평생 그 어떤 여자에게도 청혼한 적이 없어. 하지만 지금 너에게 이렇게 구할게. 맴, 너의 남편이 되어서 책임을 다하고 싶어. 너의 연인이 되는 것은 물론 너의 영적인 리더이고 최고의 친구이며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보호해주고 싶어. 나를 너의 남편으로 받아주겠니?
3: 형부에게 물어보겠다고 대답을 했다고? 아, 브라이언을 사랑하는 걸 알아. 근데 왜 네라고 대답을 안 했어?
2: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3: 그럼 제임스는 어떻게 할 거니?
2: 그 사람에겐 사실대로 말하고 반지를 돌려줄 거예요.
3: 엄마 너무 기쁘다. 난 항상 브라이언을 사익감으로 원했거든.
2: 저도 이 일에 대해선 정말 큰 평안이 느껴져요, 엄마. 브라이언과의 결혼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어요. 브라이언은 약혼 반지를 들고 7월 4일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다음 2주 동안은 결혼 준비로 정신없이 바빴답니다. 그 후 우리가 출국하기 단 이틀을 앞두고 장애물이 찾아왔습니다.
9: 믿을 수가 없어. 약혼자 비자가 거절당하다니. 대사관에서 아직 워싱턴으로부터 FBI 허가를 받지 못한 게 이유래.
2: 우리 출국하기까지 이틀도 채 남지 않았어요.
9: 공무원 말이 FBI 허가를 받으려면 7일에서 10일 걸린대. 그런데 대사관 측에서는 나흘 전에 서류 양식을 보냈다는 거야. 비자 없이 우린 떠날 수가 없는데. 게다가 이런 관광 성수기엔 항공편을 바꾸기도 힘들 거고.
2: 그럼 어떻게 하죠?
9: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실 거라고 난 믿지 않아. 맴, 우리 같이 기도하자.
2: 엄마, 오늘 대사관에서 전화 왔는지 궁금해서요.
3: 막 몇 분 전에 전화가 왔어. 대사관에서 그러던데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대. 그냥 창구로 가서 이름을 말하면 된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빨리 허가 처리를 받은 사람을 전에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
10: 오, 세상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 예수님 고맙습니다.
2: 우리는 브라이언의 고향인 오하이오 아크론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죠. 우리의 신혼여행은 제 평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의 어머님은 경건한 여성의 모범이었고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가운데 저를 수없이 많이 보호해 주셨던 이유에 대한 커다란 미스터리를 풀어주셨답니다. 브라이언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미래의 아내를 위해 날마다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었어요. 그 후 브라이언의 나이가 50이 되자 기도를 포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에게서 멀어져 방황했던 바로 그 해였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11: 장모님께 전화드렸어?
2: 네, 엄마 잘 계신데요. 하지만 알렉의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는데 얼마 못 사신다고 해요.
11: 그분은 주님을 모르시지?
2: 전혀 안 믿으시죠. 저 그 어머님께 전화해서 함께 기도해드려도 괜찮겠어요? 적어도 그분께 예수님이 그 어르신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의 메시지는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11: 전화드려, 맴. 당신이 참 사랑스러워.
2: 결혼 생활이 3년째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딸을 주셨습니다. 결혼 5년째가 되었을 때 딸이 둘이 되었고 그때 언니는 방콕에 있는 선교사 역을 접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언과 저는 어머니와 패터 언니가 살 집을 구하도록 돕기 위해 방콕에 갔지요.
12: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2: 나도 언니를 돕게 되어서 기뻐.
12: 맘, 내가 너에게 못되게 굴어서 정말 미안했어. 날 용서해주겠니?
2: 이미 용서했는걸. 저처럼 패터 언니도 전진과 후퇴를 겪는 가운데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닌 믿음을 따라 걷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13: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십니까? 여기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길이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로 나아가서 구원을 받으세요. 지금 어디 계시든지 과거에 무엇을 하셨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0: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욥기를 통해 과학의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욥이 일기위성을 가지고 있었는가입니다. 현시대의 가장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는 과학을 이용해서 성경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일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성경에서 먼저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욥기서 36장 27절 28절은 증발을 통해서 내일의 비가 구름으로 변화하는 물의 순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7절도 강물이 왜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을 다시 채우는 바다로부터 강으로의 물의 역순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가 쓰여진 지 오랫동안, 전도서가 쓰여진 지 600년 이상이 지난 후 주전 350년이 되어서야 아리스토텔이 비로소 물의 순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841년 한 과학자가, 그리고 갈릴리오가 1593년에 발명한 온도계와 토리셀레가 1643년에 발명한 기압계를 이용하여 구름은 증발한 물에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욥기서 37장 9절과 전도서 1장 6절 둘 다는 1940년에 마침내 확인된 바람과 날씨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위성 일기 사진을 보기 전에 이 성경 구절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성은 분명하게 이들 성경 구절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이 인정하는 많은 사실들이 원래 성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과학은 성경을 판단하는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날씨와 같은 단순한 것에 관한 성경 수준의 지식을 따라잡기 시작하는데 과학은 수천 년의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모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눈물이 아닐까요? 자식은 부모의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야말로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해 보면 말세의 징조에 관해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여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부모를 거역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받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부모가 흘리는 그 기도의 눈물이 당신과 세상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0: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1: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소식만큼 희망적이고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 BBN 한국어 방송 모든 사역자들은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로부터 사랑의 이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들으시면서 구원을 받았다든지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간증들 또 삶에서 얻어지는 승리의 간증 그리고 기도 제목 등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형제됨을 확인하고 또 함께 방송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진리에 목말라서 어떻게 하든지 이 진리에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을 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윌리엄 바클레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를 나누고 싶은데요. 함께 그 내용을 들으실 때에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당신 앞에 통회 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우 심하고 무참한 말로 남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비웃었으며 사람들을 멸시하고 또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에 대해 나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고 동정을 베풀지 않았으며 친구에게 신실치 못함으로 마음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나를 용서해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해주기 원했던 것처럼 그들을 대해주지 못한 때가 종종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싫어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대해주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내일은 보다 친절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4: 조용히 해.
5: 예수님이 죄를 짓게 만들려는 사탄의 헛된 시도가 있은 후에 예수님은 그분이 자라나고 몫으로 일하셨던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어요.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회당은 매주 토요일에 성경을 읽고 설명해주는 예배하는 집이었어요. 이 특별한 토요일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발표를 하셨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읽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보여주시고 죄인들을 사탄의 지배와 죄와 죽음, 그리고 지옥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왕에 대한 고대의 예언이었어요.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들던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일제히 예수를 주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자신을 선지자들이 성경에 기록한 것을 이루기 위해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라고 선포하시자 그 이웃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예수를 마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세워진 산 벼랑으로 끌고 가서 그 아래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한가운데를 지나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통치권을 가지셨어요. 아담의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죽어가는 자손들과는 달리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왕은 완전하게 지배하셨어요. 아무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그분에게 손도 댈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그들을 만져주실 거예요.

선지자들의 성경에 있는 메시아의 이름 중 하나는 여호와의 팔이었어요. 예수님의 기적들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분의 손으로 만져주시거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즉시 건강해졌어요. 큰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많은 아픈 사람들을 예수의 발 앞에 데려다 놓았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병은 없었어요.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이 나아라. 그러자 나병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사람들이 온갖 환자들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게다가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떠나가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귀신들을 꾸짖으시며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신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그분에 대해 증명해주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 악한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능력을 목격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하늘나라에서 쫓아내시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대장의 통치권은 허물어졌어요. 영광의 왕께서 그들의 세계를 침략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탄의 능력은 약해졌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죄의 저주는 힘을 잃었어요. 기적들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